Lenge Jishdili, Nganam Zo Zhunyang Longchen Nian Chin Jijub Legung, Pyoge Longchen Ki Guiji Shubi, Miri Yang Nian Shibi Dunyun Chosu Jigrin Ki Lezendi Nalo Liya Shenchen Chua Hajang Gato Che. Lezendi Nali Na Guibe Lenge Liya Mangshe Kaji Guiji Shubi. Mangshe Ki Cunpudi Na Nganzu Mangcho Su Ki Chua Yine Re, Nangsanbe Zidong, Dundu Yugum Shilu Laswa Re. 다제상 망셰리나 만주 망초출이야 더급치외기 미리기 개주 소문된바 산에기 개주 소문된베기 르냐딘데지리 다 망셰 스디상바 개주 치슈디 진에 차샤스노 안주기 선베지도 이내레 야 요금실로 라서 선베 규름 넣어올이야 수념 하장기 되버지요레 돈도 하장기 인연차 되버지요레 제상 안주 넘균기 초에 넣어올이야 망셰리야 미주 하장기 갑지지리 Shuzan diringi lezendi naloliya gube lhengili na mangshe kaji gudishuyu. Shamliya nganamzo nyamdo mangshe dike ririjeje senka teto. Tanda nganzu gyomchu zhonya chune sen shimbe lushe dine ngari gi mangshe ajipomba shibadire. Lushe di lingeni gamu jishuncho lari. Shamliya nganamzo nyamdo lushe di chasanji senka teto.

너리기 망셰디게 냠바쌈기 아 사지디게기 케주드 릉신도 아 셴닝게 서치 딩너리기 망셰 레즈 말럼네레지 릉신도 너리 일이야 코웨 아 나와드네지 용구도 샴리야 망셰 어구 참바 시바디 구지슈 샴리야 안함츠 셴마 유고 솜라기 다나 루셰 어구 참바 시바디 생가데도

샴리야 교수 중외기 망셰 기비 퍼유 다르지 시바디 구지슈 닌주 냠셰 촉베 랑바티르지르샤 샴리야 남주 냠도 루셰디 생가테도

0: 나가문에 타파트 중국의 척도 구루와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의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만저 년탐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탐바이 기부탐바당 조신 기부탐바라 미빛대는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이
1: 그랑 기부 낭리야 슈베거
2: kiran kime nang ni shubhe ge
1: kiran nung mi ta nyam tu su chan shi wei ge
2: kiran chou bu na lian tu ga zum na wei ge
1: ngan zui li sen di ki nan ba mo zan nian yang ge ge chu xi zhen qiao
3: mo tu sen ta
2: mo tu sen ta
1: qiu wei yan bi lu
4: yang qiu wei yan bi lu yang
5: xiam li ya gong bu 창세지 구리슈 창세디 링켄이나 쓰리양좀라다 총기라르샤

0: mi kari sina lob chong kale chi la le ge chue gyu yang kale chi sir yang kari chowa ka si chi we mi zi ya nim gu me jin mi yu di le chu mi du se su wo shi
1: ke ji nin ge ji se la ke sung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u ji ge yue
0: ge da lu xi xi na shu bi ge le ge rang ge ki si ge ge rang ki su bu ji se ki ga che ga ta shi ju san ge nu sh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 응아파네미 이는 양 계란의 제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가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지기
0: 제사 먼저 지시 주제 정이 그 처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 갈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나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 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주로 용화지 바라 능구 능구
0: 김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에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닝기초

我是吴兰姐，跟康松，一人忙姐，车上村俺是的莫一呢。在大车上呢，三姐闹着办的呢，装龙车年车是巧来空，不给车上去，侬是把那些把轮车电影把通，俺那车能把个车不两行，这两个轮车电影呢，也那把轮姐侬是写给解释，卡把年车空去，段子怕，这个还没通，写了南街你给浪费。 제동 시발 레아님부터 나버튼 일로 부족힌 차마 투세 조보 요발 자신 먼저 쉬.

즉 시그틀 정부 멍사 등 시그틀 멤버 용사 샤귀 레인자 정치비 생각으로 보나 봐 찌르 시그틀 멤버 진용 돌동 귀대 첼롱 시그 등 철든 오마가 톤지 남서자 남쪽의 시르 미즈의 남서 담들께 서신데 존재 내모 실귀 나더는 체제 시르성 멤버 잼튼로 이르친 소르세르 시그틀 정부 제모 돌동 귀대 첼롱 멤버 시그틀 들는 시그틀 이츠밍 제모 돌동 귀 회나 제르리 남등 나슬 척도 targa tang khamba la sukwa yin. Rayang nyin jin shetapi zaji tsarna jemung tartung gui, di nidang guni chaja shirtsa jirma rartung tawa. Khwezi langa shegi na druga rga tang shema gara rga gaxa calama gara gaxa khangtu lapka la sukwa tawa reisir. Tani xa karpo ga xa marpo ga tsapsha gui di, shaka ga jangha tang nyaka su xa karpo mungza sheba tang, dev jinta shema ga tunzi tang, shanshu tang shankar tabi zakhang ga chakar dam gui sir. Tani vzacha zoran dharga dheb kanthabcha gui. Dharga di ndi ndochen tang zhuye sopkur tang shenshag. Shoko chi mungta damde tangi ndi pitag tang shekar khachik tsabi na chungar loor ta yar pharan tang huangu shetamnu tabka chakzil chunzin shenyo de pentoyo sir.

시드윈키야 하사시베 루시에 대한 낭 케이 하세 미망기 튠디탄 시드윈 소로토비샤인라 만난 줄 핸드이는 포유 하사라 남야 디기다 대구의 남베 킹드규 민둔 슈기탄자 탱디 신주 양년 리덴티야 시드윈키야 하사시베 짜시베 교구트 탱게소다 제스제 유추야인 탱게 슈텐자

0: 암라 디린 칼라상 예수 계란 흘리 제슈아
1: 김토 김수지
0: 아잖아 계란 기회 남았으나 네 계란 야겨로슈
1: 김기치나 군주 이슬 고 저와 가르치에 비해 당도 미세로 섬시 지금 마십시오다 김장식이나 김수 기생 차회
2: 한다간수의 토업디니 투미망고시 차비세랑고 듄토 주다신부치니 송차비교로 창시시치비남시 김자치동망볼디니 망수도차도 롱디 럽샤시에비 듄니 차도니 듀부기에니 갸수파타스 김수니 미름니 미름알 김진차불 게수 남세
3: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한들히게니 생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Ari tsuma ki lingan dakjen ki nyingdu gushu chusing amate tse nishu nyine chi logu tsu yu. Te kong, Washington dakjen ki chusing ama uishari gyudu libata, lingan dakjen ki chusing ama yunring pechu chibe chugi nishu sero chache zhi.
1: Digle kune biwe ne tsu, Aji gyupun tingtangbo agor tongchur chi shibchule gyawa ta, choka ki Aji yurin ki norzi ne tsu ki pichwa ta, kanti Aji bianchor ki di jatie niko so sibe zimze chilu chimbashi. Hafu lopjin ki gigen chimuwa kalun dene yi, Aji gyupun ki norzi nyamni langzi, gyupun ki kipo ki ceti ngoy la par dugu yinbe, zizung ki ngoy tiwa mao yarni pulun jie gu yu. Muzi chumri, shikun chiwe nunshu ti gu yu ji jubashi. 27년 기, 아골 동초로 70주니, 개평기 시규원비에 덥디 창가시 세대계와 전망인발, 뒤에 어지 노르시티 균투 지도도 조회 각제 섬지식시, 리카규 우즈타 노르시기니까 균투 망토 조신유 지주부시, 뉴욕 강진 총리 마강 치오순기 뚜자 신주니 우세 퇴부 차유부시, 공세 선교년 주수계 진지원듀라탄 다오유주인 리생경원에게 계산디기라시,
2: 터브리 당 젠즈
3: 비리 당 냠레
4: 시디 당 공피
5: 점링기 티링 카상
6: 점링기 티링 카상
7: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리센 쇼인 팅디 리센키 낭튼 존니 체단 토기 장도 롱누 시베 고르타 하노이 춤슝토 중국의 장도바바 동아 시베고르 어리 어리탄 로쿠르의 냠제 망튜낭 중 키시큰 충토 당와리 디스주기 냠니 몬베고르 콜레시비 랑코르튜네기 중교르 피게네츠 시도 치구베고르 방글레 록슈 축제리지탄 변조 피게르 람디 체베고르 게지민네 밍난키 중국 시베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챙키낭튜 십천남스엔쇼 Jordanki gesa amantan jili nigil hazam ki chwebe lo jo ki ta yebe tanggui tu. Longshu loktun chukur joksum ki dama chenpo ta longtan dunne korsin. Shukcha chi we longnam gyunche mipa jangdo ki longnu su korsin yu. Tietan ta mirin we san, tosu nindin ki shungle to kan si ki chichu ki kyangwen su. Zhongkui gaksum si be yingzhu chenpo si bu lakbar tu ngwe se tupi yu. Dini Jordanki maan xingqintu nebe, shubaki longshu lo kanshi. Nidong kami nishzegji lora zhichu gaksum geji nukyuma jo zobu cegyu gongsi kongdo kele di. Ixi atan Afrika jangdo nukyuma jo cegyu gongsi yi nukyubchene nirgyong che cun. Longshu lo kandi tongda parsumtu kurgyu denbu chungxin. Zhongkutan Jordan warki jangdo nukyuma nyamlegi chubche kechin sikdo kyrgyu. 公司提女局三百罗康启公子宣布李峰一期龙树罗康的内中国起来给决定图马就切别女局长没罗康安叙给车行日记局不是说白起龙树罗康启罗顿雄起了赵娃十九十七谈成中阿森个月不谈明儿罗达决定了前娃出自同出日记他请娃西谈三阿森别罗树长马扩顿切的金灿陈老藏启罗据国国共图不约
8: Jordanki推运人不拿七年能真切别人从虽然了的呢给南起陆续归国公平于因为罗些人决定是用其女局长们配给东局了特别属亲当我谈对呢女局三百陆顿独自共用昂托了情形明儿Jordanki用其陆顿东部的起给这女书责顿咱们送于不他你东家们送去送了六个给这十九牌托东为七十余不是 Shubaki Longlo Namchani, Dagda Jiangdo Ki Nambar Gyurwe, Pirim Ti Chubje Kechin Shikin. Gongsi Ti, Egyptan Jordan Yu Kongi Gekabgi Jinirwa, Mohamadi, Abu Ati Yeye, Digar Sibob Toshin Sihib Gyachi La Kuyangba. Tishin, Denshin Chanpe, Longshu Ki Tungkong Hajang Pusum Chobu Yubi, Longlo Namchan Zogrun Chegur Hajang Chambu Yuji Jubri. 中国特区常委龙洛拉泽克南昌地的温塞特别苏女人谈主不谈南昌立国谈直接给批准其云人土当地南昌地与人电表案年共期盼

建联穷月。他家地区告诉 ,FA 公司就点头女个撒别罗康蹲了马就你更切别拿。龙罗罗康尼他为数罗康啊随于不他。罗顿兄弟东伯克就点给用给女个撒别罗顿出口去这些兄弟东伯克给他举起送于不是。阿布阿爹爷爷就点了强拆土为民主天空谈配送草被龙秀他为女天空点不他。中国的温泉给女个撒别拉在他娘娘点预别就你比娘来吹这晚上不足预备满塞。马文把酒店客将都批给了关帝东为渔人客严厉打招呼，各路渔民得罪整个月了。况且中国起来给罗顿乡采集为南区三百南昌三百摊二公七百个，酒店客二栋下面送酒楼，价格超百南区批给给名册，每个人七百上得钱呢。随军客南区订册用途单越级绝不是。女个超过了关帝东阿婆，中国门卫监客开来给特通基座给跟着呼大主票。因为罗先生女个三边罗看客，你可以去地块批给了模特，代表了前行。面对谈罗叔叔给开公司，即便去去过别话谈，三年提给罗亲罗妈罗不愿吃个这把，地块做准了让人所切的，中国马脚提三年提给忙错体位忙完，偏不讨把的签约。李丰毅我就七八十呢，这句歌颂 FA 公司叫点头，女个三百六看三百送，女主他自恋起心与不他。个体对公司叫点头作别，女个三百六顿这双彩提，叫点给用给世界级咱们新识别，让我越级他。况且中国谈叫点去讲到女个严重来团年，推动起南昌严来新面板，天天与人谈跟推头吧。你给你偏这个特具丁色级银牌，我来一起越解决越不行。桑兰奇中途卓越级别八八年，为天南区村大人新区送年给车席时，你东下面你说怎个路了？为天南头八八车给东怎么越不他？强用明年了八八级越不行。给是汉诺一所重启作物，八八去轨迹出国的去抵着他，同这看不满色。九个人七百团，在这所给那天一样通过月。因为罗先生，中国北大罗国国人爸爸明年是去苏业，他是苏区王满岁。九个人七百买不团，在这穷位，为天南去忙做给各所投资，几千是赚新月。为天南去重启座位，座位运动去村镇其他端不团锻炼。中国北大给罗国国人爸爸共用了三年提干造错月，为天南生根扛起那最别三单呢。你东家明年说资助来到我这边采集你的笋，还能沿着左边运动可以去屯村塘边采到七个左年，三况看几多屯村一年，本农爸爸说左边忙完，今朝要去找个去给了村镇签约。胡志明重启的期间，你东家明年说资助来龙九都立个重启铁元素查到呢，准备见证级别，本农爸爸吃十九怎么仓嘛，老贵爸爸是个个七十吨又不行。中国北大亚第一，汉诺伊作别从康西多，其实聪明呢。李秋和伊三国派，汉诺伊不能把把去，只有村镇七国开展切村，从康去其中七彩，感觉你说呢？总就怕怕越解决越不行。再句吧，为什么伊？第二泡沫了，老贵可怜爸爸心愿不谈。况且，来前六安的端能村头，汉诺伊人不能把把卷米桥不所识别，农村内出过车的也不去关心，绝不是。农民爬起来成为军电器，七个满年爬了天下，从没忙不息去。老贵可怜爸爸认为，军电器成形式。中国北大泰林去过点村康南，再举报软飞龙去。老贵可怜爸爸去，可有松江了偏到绝不谈。本农爸爸谈多呢，皮具给马内干，体外毛越级就越不行。这具被国会更多起，中国北大了苦个三百斤越级。明儿为天南图中国北大爱马从康干了怎么越不他？落日七十村七彩七松了怎么新呢？七十村产业为天南图开不谈这，一些阿下绿虫子俺为干起冬子越不行。为天南去创造数额为亚迪爸爸起家，三年天然间去国宝模特加起东新月。第六龙过了亚迪团结电视三百五十九个出不谈，团结主任托路拉促穷热热心，托三给为加兰局，敦促所铁布完整切不谈，连任热热举起爸爸团结七个月。亚迪曾在筹办为天南公司
직접 진일 료자히 원조 제발 식나 사네티게 슝람 쿠르요타 남시 차기 제주베 비주 콤시 제라 민네 야디히 튠제기 추고 누바타 꾸갸키 토제소 렉소 단디 사네티게 제주베 고고타 티웨 니자 톱규 저와 지금 유비시 콘키 웨디남키 촘제 사베 촘제 토베 냠뇨 치게키 촘제 시엔다도 라린 톱지 유바마세 웨티남 키 촘저 딩네 수체네 지게 키 레고 나르웨 갸 치르 동 톱지 유지 주 유브시 웨티남 정 총탐 쿠르유 송경 튼초 키 주시 쉔바 정웨 묘 이 서괴파 중괴 라제르 웨티남 키 제주베 거수 톱 유지 주바타 콘키 중교 튼섬 식신 웨티남 토 장도 짐주 치르괴레 촘저 초차 튀도 조교타 웨티남 딩니 중괴 장도 짐주 튼제기 지게 키 촘저 갸기 동웨 미스 케신식도 교리 교배 문진 지구 유시 포코리아 타 리망초기 다와게베 치주드니 라왕키 푸카바시베 냠제망트난중 치고초시 티탄첩지 어제 중통 티준표 망트난중키 창코리아 전진키 다다단유베 콘키 망트난중키 시균 충토 동고베 란제든 유지타 콘키 토통 로코리에 어리 이젠러 진베 시주러 兄弟 지금 민루 수세 체규 이시민의 티룬표 막퇴난중키 시균 총토 동교 캡차 체비티 서구이키 투법 실루토 동치 민바 지조이키 도구탄 친지러 까만눈교티 인비 문진 체비시 지답디니 어리 탄디 시슌키 너튼 초보를 증구이 치비 균주 유탑시 인비 장구르의 지링타 이랭키 내튼티 시주탄비 팜니키 초남문교 자완키 푸카바니 로코리아타 어리 로코르키 차제냠지 막튼 낭중시기바타 로다르키 다와게바탄 구바시기여 게컵니뷰 막초기 내주비와시나 디르 낭중나 미미넘주르고고타 콜레시뷰 니네 말라키 고겐러 카데조바 차게 파르고소기 낭튼 팅탕보르주여 디른표 어리 시르규기 투츠 제주조니 제조지위 년조토 중이비니 콘키 기송부 냠제망튼낭중키 시큰치치르 충토 동구비 랑체두니 망튼낭중티달러 멍문하자망부당와만세 망치와 어리 갱쿠르와 탄첩지 장쿠리얄베티 참부메바타 전진키 다다단 유지주유부지 웬간 로쿠리의 망초기 남규르토니 대치 낭중키 시큰 내급 리지체메버시 제주도인 로그르의 계송표 정왕폭기 냠제 막튼 낭중 체시다 지신 유지 주버시 신양 로그르의 냠제 성교칸키 내주비와시나 로그르의 막초기 민아르 어지초기 낭중 키시균 리지티 시브제 랑차된 미지 주버시 이시민의 티룬표 어르타 로그르의 막튼 낭중 키시균 총토 동규 캡자 체버티 토네 장쿠리아타 이런 기스주티 팜니키 네스카르웨 초남문비 문진 제베시 창코리아 진비 시주티 티룬표 중통당부 겐윤낭 징정은타 게제 야부주부티 친제키 총제키 진식도 지그유 게윤 팅니브 코르지 티룬표 정니탄 징정은와르키 정와 야부유비 징정은타 라르얀 토제 친두유 원간 창코리아 초기 티티 랭후다 겸미라 티 딘자 시주타 어릴 진비 랑초 리그지간 체미 디르 다완니발 징정은키 창쿠르기 닝두춘차 띵와르치베 기송조경키 렌송람초 타경체교만세 어리주베 진주초바 갸기타 산참주웨 마우튼치구 창쿠르기 치링타 스쿠이키 딘자러 지구 첩친수유 다완초바 징정은키 디르춘토 어리타 로쿠르기 치주 나초기 치링키 투법 두두 첩진당와타 장쿠르기 기송도수 조경러 나르웨 슝룬게 그시지 주버지 27년 문진체툰 티룬표 어리타 로쿠르기 막튼낭중키 시균 충토 동규 캡자 체바티 초경배 장쿠르야 초네 남규르야 부던바탄 자야 딜레도디 치링키 내튼티 어리초러 피림 체보용가외 초난탐 심체유방문유 태도년 조르키 티룬표 장쿠르야 캐벤 찌지체네 장쿠르야 초기 당린 후다타 친지키 총제 톱답체네 지툰당키 투기키 딤군이 출러 페버톱답 집에 문진 체버시
Ri Chudun Soba, Ri Dinja Simju Dine Sabi, Turim Simju Ba, Gilos Menki, Ne Tsu Ti Wanji, Tsu Ta Mi Tumba Shishi, Wengan Changbu Shena, Taja Sushi Ki, Tira Hang Sang.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트바
0: 셰찌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글링게 궁금사 만난소 너근신 미리 양년 시베 리젤리제나 첸좀청소 ngani thing di le zin ki zo gyong pe ge chu hi ti rin khu me thing ge cho na ma phu sum so pe sung ri ji pe ji zhe cha pyu na ki che zin thong ka ji le dim che di ngam ju ju ge hi ti rin ngul ya thing ge cho jin thang mi be ji dong si pe ti bu ge ta che zin ti na li ya pa ma ni ne sa ta gyang di xian yu le le ge che ne yu pe po mu tu zhe che ba ge be ne su ge ti Teng du ki xiu nu nam le ji ki gen pie, pa ma ta nyan tu du long mi pie, neng su na so le, pa me sim na pu zhu ma to mi pa ta, le mi ki zi dong ti ni rin tang xie tu mi jing, kan ki gyan zib qi te mi pa ji gen pie, pu zhu zi kya kong pu yu pie ke, pa ma da do mang zam ta, nang le mang zam lo di nyan tu du bie tu zi le jin zin ki, chu ki dian pie, Kim Chang Gyeong Gui Pye Bugu Che Xia Jena Ngun Le Lingge Nye Chep Zin Tung Ho Rin Tang Mie Bie Zi Tung Sip Ti Sen Ron Na
4: Da Shu Da Aji
5: Aji Yung Yo Oje Da Yebe Yung Lian Pye Je Yung Yo Bon Da Ka Rupo Ama Che Uji No
4: Aji Nga Unu Si Ji Ba Aji Da Shu Da Aji Shari Shari
5: Aji Nga Ka Yo Bo Da To Ba Jine Sa Chi Zhe Je Nye Sen Yo Do Ngan Ka Le Ge Shi Chung Kur Zhe Chung
4: Ma, hamde nuna. Chila gangi nyeki. Musus gale kai. Ma, wei. Tengye su. Ke bunge ki. Kyalam jib na yese de. Mone. Chane baga nuna.
5: Ya, sata. Kyalam jib na bo chundi. Ke bungu chot kurti kyalam gale ne. Ke mushku ne ke gang nuru bunge ki da wanti. Bungu. Ngane?
4: Mo. Nga bung ba se. Zi nye jib. 네가 잡이 저거 쭈르 쉬어야지 봐 아직
5: 지다 쨈쨈 안
4: 나 들려 뭐 야 놀시다
5: 뜨래
4: 네 마저 보다 하루
5: 정
4: 안에 치에서 뱉
5: 뭐 또 나래 가면 내 원에 주워 그러 너
4: 아마마마 현재소 미즈 시야 제나 비샤르 지 주워 너 종기를 나도 봐 내가 뉴뉴 봐서 다 이내 안 뭐 니지 뛰다 다 보밀 따가 줘봐 쇼고다 눔다 자베초 나가 루브 키제 찌찌찌가
5: 야사다 이 나바 나게 하고 미니가 아니 봄 이네 우드네 냐가서 저 쇼고 테딜 갑 싶지 바다
4: 뭐 싶어
5: 에 종셉 렌미 다 쇼고 리스토 눔르디 베베 루루르 시방아
4: 오빠
5: 어딜 파이기
4: 야사모 나 파마 바 깨지면다
5: 안다
4: 나 갈래 가지 못으니
5: 오 어저 어저 알레오
4: 다 땡기네 고래 농구도 빨리 돼봐 부모 부모 뭐
5: 어우
4: 난 미메 줘봐
5: 야 사다 이 줄로도 봐지 친사봐 아니 랑소로 너 구드노
4: 오빠
5: 안도 로용도 가봐
4: 고셔도 봐지 샤쇼 질라
5: 어 샤오 고셔도 샤쇼 어도 샤오
4: 야 뭐 나 바랄 흘려 저 소샤 야 다 쇼
6: 요요 다 날 주요 남사요 요요
4: 다행히 봄시다 보게다디
6: 강까지 가만 다 들이 나온 곳이 어찌라 나가라
5: 쇼고바
6: 쇼고바에
5: 어
6: 쇼고 어찌야마 라스타 라가지 요미 어찌야마 덥게 덥게 하듯이 찔리사 어어 아마
5: 어 바비 니부유
4: 요요요 바비
6: 알레 니자로가 들인 덥게 하고 가래 심질레사
5: 어
6: 뭔가 가지 마 요제 쇼냐
5: 나요
4: 요
5: 아티 나 같이 노 나 같이 노
4: 아 마마마마마 나제 암스 온데 누스와제 다 대상 쇼가 내 니르고 루스 삼지 바키요 보면 자들리트 니키노 니키노스 가지나 이제 슈가 인 라
5: 야 사다 보니 카페 보지 봐 집 다 쇼 자동가 아
6: 봐봐 쇼 야 쇼
5: 나를 쇼
4: 안에 하르
6: 밥 자동 엄청
4: 밥 주시 동화 매줘
6: 요
4: 빨리 시집 가자
5: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6: 아멘.
5: 사제 쯤지 아멘 너셔도. 아마 봄나 최 땅에 뒤서.
6: 아마
5: 약식지.
6: 나이 함나 쉽지.
4: 아. 최 땅에 뒤서나지. 인데기 보면 난 님 가셔지 강게 세모디게 냐제 돈사가디.
6: 님 가셔져.
5: 부모. 저를 밥에 전화. 어도 스님만 봐. 밥도 언니가 겨운자셔 거지 매비. 어디 봄나. 별로 제님 가셔 세제 대하여 스님아.
6: 다마. 별로 제도 돈이 되지디글래. 디리방 알레 끝진노 레 끝진노. 데. 개 조사스나. 알레 요요 난데사. 요 다살람 사요. 요 영화 큐브스 구스 샬람 사요. 요.
4: 그치?
6: 봐봐. 엄마, 괜히 자동 지샤. 그냥 근데 보도록 깽게 주요. 어디 있어? 괜히 자동샤.
4: 보도록이? 뭐? 쇼걸 시다 민네 지지데 마사.
5: 셰르 군도 날 덮죠. 짱짱 봐.
4: 에츠 에츠. 나 죽니 게우. 야, 야르셰. 쇼걸 지기 눈물 지기네. 신매매 교시다 맹교 봐 뭐. 랑자 나 봐기 봐. 긴 줘 봐.
5: 지 나네. 다 언니 노님 가셔 돼야 덥시 동과다.
4: 덥시 라용아 뭐. 다 들랭 안 추지 돈지. 하르게.
5: 알레 워보.
4: 아.
5: 다 보면 너 다들 렉 저 그런 거 겨녀 봐.
4: 겨녀 봐. 제 돈지.
5: 이제 내 언니 로소 세안닝 노.
4: 다 가요.
5: 다 언니 노 돼야 덥시 돈노.
4: 다 덥시시다. 유샤시다 보모.
5: 아지 덥시지 돈노 어제.
4: 야사. 덥시 가는 돈이 받아.
5: 덥시. 보나 나시.
4: 다 목에 깨지 처음에 저 키. 사사시 아이제 나간 바다
5: 야 진짜다 봄 노르도 야채도 덥시다 바다 미드 보나 야채 롱도 노스테 다네 미드 감자그르지 잡사 배도 공도 나타 나도 갑지 미니기 난 잡시 비언니와
4: 요요요요 봄에 들어쟁이 지 나가지 너
5: 오요 다도 땡게
4: 봐 요요요요요
5: 요 다 쳐도 야 다 땡게 봐
6: 봐봐 엄마 아니 괜히 나 룰루제 두샤 나 괜히는 개가 쇼사 깁샹제 대 두샤 당가년지 좀 알레 봐봐 엄마 나 직전 종주나 량래 님니 좀 쇼가사 안 직전 롤레 두도 매 괜히 깁샹제 나 룰루제 대 두샤 나 좋아한다
4: 에지 보모
6: 아오
4: 봄나 누 제진 나 니 깁샹제 구도 되고 봐디
5: 제존제
6: 아스가 다 두샤

0: Papa.
1: Oh.
0: Nuru, we man let you.
1: Oh.
0: Nikki, ni.
1: Oh.
0: What the Tonga Chimchua, Toshi, Dina can't go over. What the name can't go in a new. And Kalashim San Sosha. I need you dry.
1: Just a moment, Boma. No, stop, no, stop.
0: Oh.
1: At ya. Papa, me be shak, I'm new.
0: Oh.
1: Papa, me be shak, you. Mush good name. Pom na be shak, we jam, everybody. Pisha, the Amet and the Amet Gomesia.
0: Ama.
2: Why, yes, Boma. I'm good. The yak ship to jail three.
1: It's it. That's true with the Pisha Lady Catini, eh?
2: Yes, that Catini, Brava. Pisha the man and any mingle could do strong.
0: Mingle,
2: eh?
0: Oh, the minga.
1: See, don't you?
2: Caddy.
1: It's it.
2: Come on, you know, maybe. Chiripaba, no, you.
1: Hello.
2: Mam, Chiripam, no, you. I'm not sure. I'm not sure.
0: Baba,
2: 아마 다 보면 눈 오셔도 매베 저래 아메 뚝지 냠발게 저래 밥에서 탐주시다미 에르지 종수자도 마치 미래 소집집도 킬러지 무시해 너나들어
1: 내 노르시다
2: 야사다
1: 난 나이 조변 집도 기계 잘 재매다
2: 아찌다 아니 부모 난 노르셔도 매데 저래 밥에로 아마
0: 아니 봐 가나이고 런런 맹간
2: 어 런어
1: 아찌 부모
0: 어
1: 봐봐 맹한 조약이 개집 따로 참아서
0: 엄마 아 남의 맹한 조과서
2: 어
1: 남의 맹한 조과서
0: 어
1: 암수 치제서
2: 야사다 보 니겐에 땅 안 만나비 맹한 가지가 좋은
1: 알레 나이 남에다
2: 아 욕쇼
1: 욕쇼
2: 만조
1: 만조
2: 친하네
1: 모르도
0: 아 지다 군이 꼬지 가나 이거 다 맹한 좋은 괜히
1: 뭐 지슈다
2: 지부모 너시다 아미 봄나게 장시노 maybe 봄나게 앞도 니로더 님 가셔야지 틀어제 되나 그래 아베 나스다 딱세 자주 여와게
1: 봐
0: 아 지다 나 님 가셔야지 틀어제 된데 노디글래 노로 렉 니 뒤지 원에 딱다 수에 사줘 된제 봐
1: 알레
0: 아지 마스코네 괜히가 된 알 가바지 마 교제 되나
2: 딱 가바데
1: 어디 두게 봄모 다지 꾸듯이 봐모 아지 다지 봄모 다딜렉트 사자 다 봄나서
0: 아지 대밤 나 쓰고 봐봐
1: 어 봐봐 난다 오메미 드셔 누루 누루 누루 밤 난다 민나
2: 야 사다
1: 야 다 개지만 마디 쭉렉트 사비 유산지 마디 뭐 쭉렉 하며 다쇼 다딜레마드 자간 통쇼 아니 니만이 더 돈을 깨져요네 뭐 왜지만 봐야 진짜가 누구
2: 나 봐봐
1: 아우
2: 애를 죽을래 난 로니 숨지 체험 봐봐

0: 你们不住吗这不把用时间给不给吗不给呀先生不住嘴旁边生气忙咱们就记住了所有难求也怕见我是的路亚亚林送就这就也得住你心吧把我做那么给不住场面拿了怕妈见过月吧马鸡巴拿着
1: 天呢，三里呀，连个错，模特出自随便当就天天，准穷是不体现，大车身体拿落了呀，早天能够错位追脱，闽南区给准龙卷级别能做了瞬间塔，三日出水东会，采取点过结果不点钥匙，准穷级别公司所用力不接天，制作用所出水泥我这塔，准穷泥是这一片。
2: 国有三不准规律，中美地基塔建成金藏区作为水质区承包设施。前南三里亚，俺们说念头准穷四片，拆迁通过地进行南投。那么现在公干啥嘞？前南钢铁厂个没嘞？啊嘞，等给没铺的人压龙里啥进入个嘞？我都说啊，装起挂个清平的。
3: 没老外进来，一日从卡给干啥？当局出面了，修配单啥嘞？这当当局是大概用不起吧嘞？过了超市呢嘞？啊，超市啦，来是来是，一日从家的超市呢，超么子呢？超么子呢？我打进到呀，我的古代也了啊！那那是的，光那么些大概呢？叫什么就国家你是谁学些？哦，我来是，那么些钱么都，要是不叫我爹，弟弟。
4: 啊啊啊啊！
3: 查水器，莫点小区弄啥？
4: 啊不，这我那是废掉，我总结给他。
3: 就过了的呀，这几个点是大家种，没干啥。街上上面速度一样，农历啥的。哦。我的那么子呢，一日从卡刚那当就出面了，是不是废掉啥？我的大家种呢，你懂不？
4: 啊嘞，这个那是的嘛，记得我点到那些面多。
3: 哦。
4: 没说呢，点到也来那些云呐，把啥几股嘛把个弄进来的。
3: 把啥困难就刚给点那些，你热点没那钱。 中了中了，
4: 爸，爹那里阿中了没到多工，过着去。阿嘞，有这装备总队的，能今年属于吧？那当的，这里你哪做面接吧？爹呢？
3: 阿妈，他家就装装说的，他只贵给他，我都三日就买个。阿子，
4: 阿妈，有装装听几年吧？我听今年说的买家的哦。
3: 听几年子？
4: 哦，
3: 阿子给的是不？我做我妈咋不我子吧？
4: 我到家那么的干的，家妈不被学过，你们那么晓得怎么做苦劳，注意努点。到老早干的，啥也打，同样讲讲，同样像生农民都刚通家，啥也讲民都刚是吧？你得听妻子你这，这就是。啊，我没事那你不啦，生农民讲的那是什么？
3: 大哥，
4: 没事可怜你，去女队里啥土里人家讲这些，通土里人家讲这些土人多。
3: 见过想见农家，你说是你的速度点，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공부하시라고 좀 두만하셔. 사야 매비 레뇨
0: 아하 그렇게 견집을 좀 마셔다 치소 약심님 사야 매스 강 콜레도 매 아무 줘 안 알레 어제빈 낭 바바
3: 아 따 저리 나 바바스 디서미니 근데 잡래 그 뭐가
0: 낭 바바 아지
3: 어 같이
0: 아지 간체 마세다 아우스 같이 다 낭 바바 이분아 스스 언니기 쪽지간지 고치린 대신제 표주대 까마마지 뉴다고 네 언니 난 장디야 고제 도공 코스녀 저거 에 다다서는 꾸꾸지 아이 낭밥 갈래 카스 꾸꾸꾸
3: 어 진짜 아래 조심 봐
0: 나만 저거 장르시다
3: 나 바바스 디 가야 메사나 잡래 규사나 어디 밀 가바 딩요사 칸에 나 바바 나 바바 사가제 님지 되어 저거 잡아면도 딩고디 에르욕벨지요고 가바딩요 아제지야네 아지로로 소디 야리야리야리 야침다글 준주제디 둠제제제 까마마니샤 사가제타나 육쇼오면 좀 바나래 다 간이기된 징기간 쉐닝노 간젠제 가마쇼쇼 간젠제 육샤쇼 어루암다 어루암다 제니 네 아진다기 민도바 노세바 오다 렉지 귀순 에르 에르스트 가지마 지기 두갸디 사고서 암 탄다이와 오디 밀 에르 암다사 하고네 게임 개관난 마음도 마 에르 암다 예르 낵시 이리사 네덴 딱다바 에르 암다 에르 암다 디지 고체도
0: 요요 유이도 야다 상치 아지 아이 난기 바블로 피 칩교난고
3: 간지 나바 저리 가봐 딩요아 저리 가봐 딩요 주로 치매도
0: 어머니 잘라 거이베
3: 잘라셔 녀얼 치매
0: 비죠 쇼티 님도 저 키스 나가 제세 바가 아 안카미 듄 돈이 고도 띵 바게
3: 돈닝아 주 작 뒤 샹다 바티 돈 자마 자가 띵고 돈 자마 자 띵에 야 기인도 메 마자네 나 유로 되지 센다 바 당년에 졸라만 바게 띵
0: 졸라 임니 하고유 니에 되게 고도 사게 또고 아니 날 아이 트럼 되게 좀자스 아니 게 까 마마 드리마샨 콘선 두스바 디지다 겐제나디 초 야로 야침다 센네 차로 차 드리스바 하고 메베 아
3: 아지 디지 디스르다 저메 아 나 결심 배웠다고 만 봐 데리케스 부중가 죽도 잘디다 왜디 자주 떠나가 지지게딘
0: 예 아
3: 예 심해
0: 어
3: 자게네 시엔 광판 행동 도터디 시엔 부중가 죽에 또 전화 두미니 또 사에 법 장자 수이세바
0: 아 뭐베 아니니게 나부주가 주다 두집라고 딱게만하다 나가래 깔려줘 나가래 떠지죠 미처 룰감 찜찜하게
3: 엄마 왜세 라르다 과거나마 메바네 칸에 도만 드시디라바 가슈니데 나쉬쇼 붕게임전나 셀루로
0: 붕게암전나 셀루나다 니루나다 나 켄네 히마지 탁제이 하고스나 키로다 랑자지 님지 지레라가 저 주진 지자게
3: 아 미탄다 주진 가이스트로딘
0: 콜로 하고미니나 미다 쳇사모니 투모니 소세 아직 굽도할래 또모니 제 대바나 달로로 길이 종리리 샤데나
3: 아 이미 차셔다 미다 니에 준주제네 니 팀자네 제도 주고 제절 다리 랏 칠띠일 없으시자 쇼주다모 아스 아치바게 아스 아치바게 사나모 이제 대왔다 어딜 못하면 이게 어때
0: 딜 못할까

0: 바게 마시 코네 피주도 라마시 대샤 촐라만 바게 아시니 딜리 사투리링가 짝세세 톤투리링가 짝세도 액션 치제 잔주 좀서 깁스 제제 간젠 바게
1: 깁스 라뇽가 액션 치절로 미강 또 기름 뒤 뜨지 조 제자면도 저라 깁스 지노 고바 이바게다
0: 부부 촌나비니 서비간 교시 이제 봐 칠지모 일로로 아니 김자니 야차로로 쓰여다 주민 비게
1: 사 김자 차로로 쓰여봐 장 강근한 메레 쪼베 무주다 다 나가인 바가 전 김나누
0: 아마 멋이 코니 되다 결에 꼰네 깡게 티부도 다시 사지 가입에 아 미쿠라 구벌 머디샤 머디 관제 메비게 하니 찍인 돈도
1: 근데 머리 메비 머디 관리 안 가지고 오거다 아 관리 야마리도 보기
0: 니도 심해지 결은 안 믿이다 나의 드럼드지 저 깡깡 머지노 머지 예배 맞지 근데 교계 미 슈도 맛이다 정나다 정나스노 하고 미니게
1: 미다 안난짬 매베 지구짬래요 제구이메 아리텐도 디타텐로 데슈노레 정게이와 드리게세 미도자 빼샤 아니 조선 교도 바 술세 시츠가자 틀리자 덴데 저정 정님님가 응으리스도야 바가다
0: 저게 수세 신아 트루입니다. 수세 조선 동이와 교전 쉐에 끼끼미니 교란을 그러지 뒤에 미비.
1: 너 그러지가?
0: 모델로 꺼거지 뒤에 미비께.
1: 다 뭘 매비 모델로 와서 한 교래 저들 교배 모주다. 안 로스 고아자다.
0: 니 두시미에지 미주 마법입니다. 거의 뛰어도 저들 제전 깨서 소선지 마. 안 돼야 고석석석석 마 고석석 따지마. 따뛰다. 거의 쬐고하간 부유해배 소리 부미해배 소리 미 거의 떠든지 뛰다 떠든지는 용민이께
1: 아 떠 야그라 시집라 교라래 어디래 민이가지
0: 어머께 아 떠오니 샤에 치리 땡도든 슈둘 야 가자 삭삭삭삭 마 가자 삭삭삭 치바나 다에 돈을 실적 끝내주니 샤에 민이나께
1: 믿다 다 겨울 후다가 랍 두지 너노 정머리 위로 쬐고하간 부유로 지 교하신거 알아우주 가자거든. 뭐지?
0: 지레 사고.
1: 제비.
0: 지레 안 사고.
1: 제비.
0: 네 안티랑 같이 다시 좀 따다드네 마지. 심부 좁단질. 고! 스가진. 심부 좁다 자식도 봐. 배대 젤리바 하고스나. 어디 가서 저렇게 애나 리에나 지지바.
1: 그 이제 다녀에 치르지 마가 밀고 이제 달래라다.
0: 아무 미니 카드가 저. 네 카드 주고 와봐.
1: 칼 거베야 나지 칼 시즈저 카다고 잠샤이로 주르지 진은
0: 아 아치레 칸데네 메스 코르켈 미니게
1: 메즘 하주도 노노노 안데고네 소소체 된 약쇼바 온고 어제 우르주 가자고
0: 케치 지네 마쇼 궁네 시즈바 미코 가다 로가지 고삼자고 나와 만족거지 치르 가다 로가지 된제 땅부디네 들지마 마게
1: 된제 땅가
0: 미쿄르 나다 로가 제고산 노르 니 랑초 찰라당 디 김베 케스타 니 안디랑가 쳬르다 샤카가다 드소소 제탁주이
1: 알레 쿄리 랑초 찰라다로 쿄랄 민두 랑주 맴나 발라 랑주 맴나데 아제비고네 젠고소라 쳬미나데 랑주 맴제
2: 시다
1: 상관심 당신이 결혼 남편 내 경우 이자든 누가 지거든
0: 아래 남편 그 연대 누가
1: 제다티 니지 준주 결혼 재밌을까 든
0: 알레 니지 준주 남경 아이 가는 그 제니베 들이키랑 알레 지지니 저지가 되는
1: 남시다 참만 봐지 결혼이 내가 도고 뭐 땜다가 전노스 땜 재밌지 와 뒤도 봐 종링내 주다 유거 주다 도 봐네 강네 조선 체면 내미 따지제 종카네 믿지 마 덴디슈 접대 제주셔 또도 조선 재미 좀 받고 그것도 또 공부 봐 전노스 와지 그래 카고란 님이니가 돼 맞다네입니다 결이 종준나도 미자 같이 럽 좀 맞이다 님은 간주 초제 삼륜나는 푸 삼루 스칸다 고마워도 잘
0: 알레 안데 미장 카지 미장 카지 키르갈라 슈니 디바나 키스코르체 쇼감바 마크르두슈에다
1: 어 따따따 셰다 겨르냐 키샤스 디자고메도 어 콜로스 바지 난제 아미솔로스 미젠 고 쭈기 나오지지 가사 좀디스르 쥐휘스르 디 망지와 마고베 니므니가 마자교드자 고메청두 쇼가 쇼네 어지 파 초법 자고르지 겐 간주이나 사디레 두디 노사디 리두 제노

0: 大哥，你真是个人才！小张，孔子之后，他叫罗巴多济。罗巴多济大哥你好。确实，我以前就是这样的人啊。好，现在我不是这样的人啊。哦，现在党的好政策下，我养了50个藏香猪。哦，这个家庭旅馆。
1: 我开的，哎呦，我老板，多厉害！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哦，对了，我给你讲他的故事。啊，
2: 感谢你。
1: 你是奥斯了你？
0: 哎，快讲。
1: 雪冬，
2: 是是。
1: 以前，
0: 以前
1: 他们家的很珍贵的一个东西丢了，
0: 我们找了。
1: 哎呦，找到没有嘛？阿西，找了半天没找到。
0: 然后，
1: 他去算命去了。哦，算命先生怎么说的？算命先生说，哦，这个东西肯定在他们家的柜子里面。
0: 那柜子里找到了吗？
1: 马怎么可能在柜子里面嘛？
0: 丢的是马呀！
1: 对呀，哇！
0: 哎呦，真的是笑死我了。
1: 小张，哎，
0: 从此之后我再也不信算命了。
3: 确实啊，这个封建迷信呀，是咱们经济发展中的一个毒瘤。
0: 对，
1: 毒瘤。
0: 哦，坐坐坐坐，
1: 毒瘤坐。
0: 喝喝喝，喝喝喝，喝茶喝茶。
1: 谢谢。哦，
3: 没事的。
0: 太阳刚接水。
3: 没事的。
0: 啊，不，你刚接水。
1: 念多少度？
0: 我有个二等长，这么多。刚这么多的。我这个热的，我这个是多。我真看应该没。 没事，姑娘，我这一年来，我你给谁拿钱去？我张张下写吧，干有个你。
1: 我怕没。
0: 怕没。
1: 张张先打吧，
0: 怕没。大哥，大姐，哎，
1: 我有问题想要问一下。说说说说说。
0: 啊，就是我刚刚过来的时候啊，
1: 看到咱们村里都是大马路。
0: 哦，对对，而且特别的干净。
1: 对。
0: 以前就是这样子的吗？
1: 以前哪里有这样的？
0: 这个我给你讲，过来，哎，
1: 过来。
0: 已经我们村里的路都是土路，哎呦，路上面垃圾多得很。牛这边拉了一点点，哎呦，马这边拉一点点，这个那边拉一点点，中间留一个胖屁点，臭了一大坨的。
1: 现在你也看到了嘛？
0: 哦， 啊， 我们大街小巷都是马路，扫得干干净净净。哦， 还有你看。
1: 我们这里住度假度蚁儿街，
0: 啊，牛和马那边住度假度蚁儿街。
1: 对，离婚住嘛，
0: 分开住。哦，对对对，分开住。分开住。你们也坐，你们也坐。
1: 好的好的。
0: 我还有问题。
1: 啊，你说。
0: 就是我看到咱们这边的山都是绿油油的。
1: 对
0: 对呀，
2: 村里特别重视生态保护环境，村民都自愿上山种树。你看，
0: 现在我们山南的绿化挺美吧？对对。 就像习近平总书记说的一样，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咱们要像保护自己的眼睛一样，保护咱们的生态环境。我给你们点赞。
1: 谢谢。
0: 小张，这些都是移风易俗的好成果。
1: 确实啊，改掉陋习，知识移风易俗，咱们的生活才会越来越幸福。
0: 对，
1: 现在我们的生活幸福吗？
0: 啊，
1: 现在党的好政策下。 我们的生活越来越好嘛？
0: 对，
1: 我们是全世界上最幸福的山南人。其实啊，我心里有很多故事给你讲。
0: 那快讲快讲啊！
1: 但是这个我还有完了，这他别个这个家门都这。
0: 那吃了别个就是你。
1: 别个就是了。老
0: 老
1: 老，他跟你有意思吧？那我。
0: 这上你别的。
1: 他特别的，
0: 早大别的相思。 那你那你去呢？哦，俺呢，俺就想给乡长啥电脑椅。
1: 那，
0: 他的你如果行不开姐姐，看到你咋用？看到你个来个难处的，三六开销的给这东西咋还用不着？他不是，你听个呢，我真咋不是突然通知嘞？他想不着刚需。他想不着。他一呢，想不着修么松？那，别没事别胡说。呃，你看到你里头呢，俺就说啥被破旧通知了，说啥把这边养大为到的通知。他个哪里？俺这一呢，工作你不都是多了？
1: 所以说，大伯利亚最能解决，下边代表老个中介的，最多打第一单呗，破个中介主要利亚，兄弟家伙的，打个啥吧？
0: 他一年年度几多？
1: 年度干多？
0: 年度干多
1: 个了，
0: 给了。 저 다질아. 키랑이 개개 주제디 레 토르다운도 와. 지다. 개개 파샤다 다신스나 남경 안저 초원나리야. 레가 치디 내리. 초교도 이내리. 야. 답답시라요.
1: 바바 주발.
2: 다 단지샤나네 제이 로브젠 치가 배드 배발. 동동 아래 후르다 바르다 제 제이다 저거도 파샤다 제 장기.
1: 아 발.
0: 심슈 다그나 호르다.
2: 로드 치미날 칠레디 마진 칠레잖요. 다 데 유고 하고나서 꺄세 있는 자 뻬세 있는 자 치게 실라 있는 까야야.
0: 오 실라 미세.
1: 된대 레긴라. 당은이게 안저 종주나 셰다 샤브로 가부유베 망조디게 주루루스. 안 콘조 수유기 셰다 샤브르드 탑 주제. 안저 여고기 되려 차장 광도지.
2: 참참 네 장셔.
0: 어제
1: 네 샤르선 제 탑과 같이.
2: 어제베 달은 용게. 안저 판거 우대가 진제. 원주님과 아.
1: 너니 자가시다니 쇼프 돌아라고.
0: 오지. 다시는 경고 중아. 에, 다시는 도스난다. 그새 키나님께 처벌 샤르스 매베. 드리 대시처럼 용으로베.
2: 오지. 난다네. 다 딩사 디긴데메 초아기브는들 셰다 샤르모저 가바뇽다.
1: 바보.
2: 어. 레쇼.
1: 요.
3: 超过南部车前呢项目下昆明连接车站点部级别车站通过铁北局线车站铁南路里下从此车站入卡组起满足车车站站都是铁车面点部南边通铁西镇满足起安全人员批给动物汤新鲜虫子卡起人员车下组织车局起日子更新名呢所讲汤 망소키 링네 초외고공티 미망 망소키 톱서정신타 디기 서심 문바시토
4: 나말레제 공감살 나이나 동망주 주제 초배 첩듀부지일라 다디샤 사주아가스 갈리나 동주 첩듀루가디 차도 운앙 주고도 알라 제자 코나서 더리 첨은된바 나 로부지지로살 제자녀데 동주나네 코나서 카시지야 제다샤일라 코조 절대 사송해
5: 사송
4: 용아 용아 다 전화 안도 남세 고쪽이다
5: 고쪽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0: 기랑키 도고르낭뷰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2: 니네즈베 센로랭게 공함사 렌제네 생고초벨리 젠디 동양롱진인데 지접리 공 표게 롱튼기 티링기 링시시벨리 젠지 그벌리 젠조존쇼게 렌지원디 인라
3: 구모 바산라미
2: 로나마랭게 다딩기 레젠난로라이나 티링카사 차외 토라야 미창로게 도나 친분나야게 미느지기 고리인라 미느콘랑니 시림 쿰네 스타나즈디 갸게네 슈비나 젠동정 샤진비에 제제 쿰친제 슈고야 수부치니 창모슈야 나즈시레도 갈라 오 나즈 딘제 포베 네바 차이레 슈니치 콘라이나 대콘라야 냠제 차와 친부지기 진동 쉬엄바레도 갈라 나즈디 포 차베 제레 있는 따든다 소소 멤베 임바 이네레 니동 쭈꾸로라 나즈디 포도 갈 디디 포디 좀았다 로숨네 응아레 큐와 민두 스송사제다 게제다 대가시에 있는 시주고제 내배수들이를 슈잔다 멤베 같은 데 졸업에 미치기 치교르야 고지야마 대바 엔다 제유 나즈 대파 각도 용의 맨딘데 취십집에 고르기 니즈 미심규 바치도 어디지 십진 차와치 생각 렌게 그냥람 투표고 삼죠
3: 다라진 단 예도 주고 로레이나 공로 시주 시지레 페베의 공로 시베 차지 공지 시게 전도베 쉔베 임베 차이레레이나 시림 쿰네 포바 타제 동안 타급디레 있나 쿠란기 주고 이네레 계잠 임바 멤베이나 타콘 로숨네 nga phale sone thuge mare kis sung dong al su da da lu bo thol kya yin ne si ji bu tin de ji pho du sam ba khong gen me je gi kha jo yin le be di gyo dan yo re la thu ti ne sung je da khong gi me je chi thon ju yin la da chi bang ga ra chi we gi cha sha ji sa de na gu su o ji
2: su zan re sha la ta she lim kum ne se ya gi na za di na me ji la ya lo ni gi la ga jin la ya che be 다 주어도 매배 나서지래도 와라. 단대 봐도 이나 나서디 포배 내비찍야 자기 종용민도. 다 휴전직 나서디 포용도 인바 있나 독부 시부 열을 쏘는 거.
3: 휴전.
2: 단다 살에 코로나야 즉 년동기 남네. 아니 중앙동 뒤진 뒤 지접 내공기 우제 우도스야 면对 면스야. 리젠디 초보에 있는 제지 쉬어도 와라. 쉬용도 인바 있나 코로나게 응여서 사교발에야 송기도 다지 나서디 나수디 지 겹용도 아니 추토네 침제단에 그마 요를 쓰고도 와. 뭐 티낭다 제제 배티 추습당마단 신제 아니 강라든도 탁배당 버터 보지.
3: 즉
2: 직부고 배티 당세 제제. 직부 당고지 따이네 추습당원의 시 우가제. 우당만도 보지. 강라든도 그거 삼아 이내래 코쿰차로 와. 신이도 냠서도 그에매 보지. 배티 딜레다 시바 이내래 약설에서 나 딘제기 도부시라 통고도 고난경을 쓴 것도 이내래 고난게 딘데 내주 딘데 체바 이내래 가르쇼르 수구 진의 중세 이어바티 표주 단지 아니 베티 나자디 각도 지역이 다 맨딘데로 또 뒤셔나 어딘지 심주 지야라야 잘했는 게 도와라
3: 슈잔다 니벨로 뒤 라게 진리나 내시 냠바 티에나 차례기 다 수부기 진의 디내래 니르레 마데바라 냠바 두고 여베 마세네다 타자 공기 깨자 쉐베기 누베디 이내래 용수 냠동알 다 공기 소소 쉬드베기 계제 대다 있는 아주 믹지 추제 딘데지래야 된제 로레 나리는 이주 레레신 티젠 치료 유단 비리치고 봐 딘데지 투어신 타탄도 옥지

0: 응급기 누버디 이내래 니르싱 신도 좋아 공개 소년전에다 참내 충종 시탄 나와 매백의로 약된 지게 이내래 공개 최소 초백이 인가 요레스 데데 송샤
1: 다다래라 다 참내 충종 시탄 나와 매백로 약된 지게 고난게 최소 초백 인가 요레 쉬어야 돼 대공나 인바 있나 고난다 능미디게 님도 쇼그도가 가마치기 나눠라 다 이내래 아 쇼고 대공나 택마치 중세마다 고난다 메제 펜바 조조 제브레스도와 디디오 인바 있나 참바지 개발에 사르바 참바 개발제 콜로고 뒤점바 되는 초 오징업 제마도 배소 제제 중세마도 메제 펜바 조조 제발이 송도 알아 다 내주 대퇴만의 제제 있는 코난다 코난기 능미빈기야 상물로 로가 제제 대고 제브레스 아니 코난이 뭐 있나 감바 찍기나 로라야 카가라샤 감바 찍나 로라다 찍 부저 이내제 셴바 나자롱이야기 견딘데 매버수제 딱 강바디 맹강적 체제로와 독시체 사교딘데 어딘데 여기 고유 지게 나눠라 직부 대고도 단다 고난게 아직 여래 보고 여래 빙야 여래 디게 임바 이내래 더니 초바 이내 다가 뒤돌아 용 딘데 지하면 도 알아 사실자 직 뒤주 땡기 땡기라야 용 용바 이내래 가래 겹고야 독시체 거야 딘데 여기다 베티 갈레시라 닝기 요바딘데 제도 다 고난게 직 능미 던수다 파조 베레다 딘데 치고 죽내래 디레도 알아 카네 그지 시야 두고 말아봐 아니 칭한다 코난 게 베레 지야라야 믹진 추제스 다 미기 에 미지기 여봐 미기 치뉴게 베게 록레기 나라라야 이게 탭숑 여봐 탭숑 지제 디나로기 이게 개개 디브 이내래 이게 데 구교 뭐게 봐 디르제 대제 명숨사사 가르치 숨자지 어딘데 지독스 대비나 아니 이게 되게 땡기제 딘데 제제 까마 찍래야 이주 죽주사 어 딘저 예유직래 겸마도 보지 딱 그 배티 대부 시부로 딘저스 체제다 치료유다 베레 체제 소수 쉬어도베 개체되게 시기요레스 아니 고난 게 단다 제지디 당래 나와 규림 줄래 돈내다 제지 치워디게 파 고난도 와 고난 뭐 이내래 아니 뉴스 답에게 고난 게 제지 요즘 뭐 시부나
0: 네세 어
1: 죽대래 고난 게 이게 아 동자 체베 죽동기 이게 지티샤 데레 두주중부 시부 소소시에 대비 디게 개제 디게 이나 믹진 추제라야 된제 개제 시에바 예수고도 알아
0: 타라시 다 쿠란르 내신 년부 딘제지 포드스 봐 nga 내신 딘제지 포송 삼제 콘리 슈미네 지 르단제 머슈 바라 딜레 독데다 내신 디 주덕기 메 딘제 첸십 차텔 슈동알 타시야 내신 년부 딘제지 포분네 송제 차레기 정류 유구 첸십 각도르게 차레나 슈제 콩기나 zemling shibu cindri kepa gyatra kashe ta nyamdu menze simchuu ki namchang sumge la nyewa yina gudi taanje zemling to mangchuu ki shirim kumne ki neti da cinship ki chengshi ki diku cheshu di zuba ta nyeri yina le chale na je da chochu julha zanji shugudung al ta teni mokrum chu ne chochun ki lambu di cuishim nangba dindraji chungo ral
1: da da re la kongrang ki me dindraji cuishim nangyo yore ruba cuishim na je mi mambuchi ki samlin na lo la ya 매딩대지 주식 주등에라 매딩원에 즉 주식 채야 돼. 리그룹 총무 있나? 내가 소속 기업 그래 삼삼이어로 봐.
0: 그
1: 이내래 차례게 삼루딘데 짠했던 게 민도. 조 매디 튐바 있는 미션 발아야 즉 면주지야. 딘데게 태려야. 동해 이마도 소소른 얘기 친주디 마 균승이야도 딘데 저번에 민스 소나샤. 다 휴전 대공로야 매직 나가 즉 최다. 리그룹 총재 있는 땅에라 심제 딘데 강라.
0: 저다지와
1: 다디야 니도 니슈 쯔숨로라 이나 라로 니슈 쯔루라야 레베티네 안데 시름기 쿰네티 포베 네바 샤올리 우슈에도가 고라 임베 이네레 차레기 촉베 담제 아니 티고라야다 네피뚜 쯔다치에도가 테낭로기 고라 쯔다체유 찍레야 교르샤 로니송에 찌레이나 콘도슈바따라 아니 샤올리오기 나제네즈디 템부차제 아니 독도 마진바야 다 단다 차라 임바이나 콘도 슈바는 다시 직 직내 랑제 조주 토바마세 소소르니 개장안에 소화기 토바 단도 임바이나 쇼레 레가 딘데 제도야 딘제기 담상 차샤
0: 슈자 다 디에테기 드유 메딘데지

0: 마든 토듀 선바 민망 무지겐 기랑게 메딘데 심주나 딘데지 마든 토듀 당통마라 소소기 나자텔이야 주톱 딘데지 마제바라 미생게다 치수 대표주다야 딘데 인튜티 텔런 소소 베준 체버던소 소소 롱주 치모투드인 디 다 초도게 돈도 계진데 지동안 다 공개 수비 있는데 디테일에다 민망 무지겐 코너테샤스 마란라야다 디제 요기 첸십기 면제딘데 첸십 지야기 사샤딘데 지사도 제제 나자텔이야 각도로 지야기 토메기다 고조스 있네자 산노다나 디네레 마레기 소디 뉴베딘데 지 메인스 다 롱에 코네 코라나리아 제르 슈베기 제유기 년통딘데 마 다 챕터 체온 주선 바 급투투 공기이나 녜 치소디 개심부 마레스 다 개치슈니 저다 시림 굽네기 네시티 다 문에 동해다 수센 채워딘데 지인도 안주 인지미다 디 자메당토 체고야 디레스 녜 탄다 체베게 레가 인 통조 상마이나 저와 나무 디 와도이나 나자 디터부지 라야 마튼바타 안주기 네바츠이네 레 동해다 나자 야만나 안주다 소보테기 동해 딘데직 수센 치마고야 타니 타나 안주다 콜로슈브네시 안주 메지 죽지버바 딘데게 네준지 마체베 치도 인스송샤
1: 다 차례라기 탄다 직 제육이 나자디 가도토비아기 매 수십 남겨오래 다 대기업도 있나 가체도 미배 미네징니 고난기 충마 단류라시 단류 고난라 차샤비나 비징로도 질문에 심주로마다 아니 뉴신이게로 튼제로와 주고 내가 예보지도 내가디 교관이야다 내주딘데 튼두선바이네 내가디 바교르제 저해간에 잘라준고도
0: 대동체
1: 딘데 제제 이마 있나 이니 고난기 교관이다 내가 들려야 자샤 들려야 잡교는 것도 사교배 단료 공란라 근진하샤 다 지난이 단다 김자 직임부 이내래 대사카가 제 된데스 되기어래 아니 지난이 있는 균에 다 직 베리다 된데 깨져 된데 용구도 거에 조 깨지 용부 있는 깨지 가르시기 요 깨지 지도와 된데 지도 임부 있는 다 심바게 지하면도 이기다 다 이기 바 가바간에 파조 다 안 된데 제제 직베리다 지기 다 이내래 코란인다 레실레가 자라고 공도 휴버로 봐 주주 주치고도 슬러버 봐 딘제 인도 임베이나 베리 제약이 두주의 시라민도 다 이내래 코란게 저 이게 랜로브 있나 독스테브 있나 드롭투브 아용 선배다 즉 AI다 제와 유바 이내래 로바 즉 나자테 뒤에게 아니 70에 침부시부 딘데 시기도 대직 게 각도 투브 있는 미릭 제마 칸데 칸데 연구됐어요 다 딘데 이렇게 썸로베데 침부 독스테브 있는 동삼 잡았던데 마고시고 시기도 코나나 차샤비나 베티 소와리아 토난깅하네 아니 동대니에게 미팅데 지레스 다 코나 베티 군도 지에 치민도 스나즈디 포비 이네레 조데 네도데 아니 코란게 수부 담바레마도 섬루이나 조네 담민도 수나샤
0: 슈자
1: 다지 차레기 민가리야 와 심주나야기 맹기 남자한테 베티 뉴조 송침부 시브레스 대 공로야 당통마다 심주도 채용도 임베 있나 코란게 고 치동자래 개와 땅과 예스 다지 딘데 시당도 다 디네마 매 심주 치벌하고 뒤주만고 뒤주정부들이 고그로 봐 딘데 송도 있나 다 뒤림 니보다 숨부 딘데게 있다 매게 조송 돈으로 봐 조송 돈도 뺏지 침부 시부도 휴산다 미겔라 톡디 좀 봐 틀리 개개 추나나 돈 요번에 신세샤스 뺏지 침부 시부도 휴산다 조삼로 다야디 지조 딘기 맞았다 로봐
0: 휴자
1: 제심 쟁기 미 다 딘데게 돕쇼라야 딘제 아니 직 조선도 좀 교화 지어야 되셔. 딘데스 제제 아니 다 단다 임부 있나 공도 응니 리젠 고조도에 슈브리 점린 딘기로와 아니 길에 망부지 남라 대난로라야 슈제 다 민가리 임부 있나 면제 심주 남라 숨겐 이봐야 그리 동구여로와 딘데 숨제 아니 메카셰 있나 심주 토여리 다 이내 망치와지 임부 있나 심주 사비 집에 규름 틀라 계속 곱주 잡니 게가 토끼 매바 로 밤이 수도고 이바 딘데레스 다 디깔레 지중데 임바 있나 강그리 쉔제 더에 콜라르 제바따라
0: 갈레
1: 침부시보다 밤이 수조 척조 임바 딘데기 내단 지월에 숨고도 다 조종배 고나라 근디 딘데 지나샤 다 단다 차샤비 니 기란라야 나즈디요레 슈잔 기란게 뱃디다 유제 르단제 나즈디 가도치에기 텔라야 아니 즉 차례만 붙이는 게 요레스 다 이내레 기란게 제라야 로와 차례디 직 가르시고리 균생계다 대태라야 심주치게 야 딘데 숙침부 딘데 자충

0: 마용스 근진난도와 코나기 딘데송샤 아 네즈테 오네레스 타이네레 타리 저기 마레스 만다야디 카레레스나 직 미소스 네즈다 시행기 참닝지를 떼제 아니 내가 대체해봐 있나 다 배지 나 조합이 있나로와 땅가라 치외수 제외 있나 아니 배지 네즈디 다 장산 태제 들라 꾸디 동게 메버 류도 카버레스 다 임보 이내래 다리 디카레레스나 초망부 직내 뚝슈 망부지 도룹 체제 로와 도룹 체제 아니 들라마 꾸디 지땅 용도 임보 있나 아니 대 가라 메바 교바 이내래 들라 무튜제 던도 다 들라 맞자요레 지속이 초망부 부지하던 그 여자 아니 가라 메바르 교바 이내래 내가 대 장사 되기 말에 쏘나샤 다 대태라 이나 가라 그 이지 자자 자치기 여 쏘나샤
1: 다 다지 이나 차리 강바 충중식이 나도 류제 세르기 류봉 이내 닝신 냠 조신 유나야 콩기 삼류 대기 둔규디 이내래 낭참 종류 메바 다 콩기 이나 강에 당도 랭고 둔디 이내래 민남네 세린 쿰내기 독접 능신디는 용소 통화 체제 아주 맞다 체리 심주게 돕슈디네레 티웨 망과 네디 시웨기나 쇼주로 꾸디 동치 인스 송샤
0: 다다리 다미 망부지기이나 기랑라야 아직 듄람 강도 유 스케치치기도 와 디테일라 차례기이나 듄기 람부르이나 나라 폐지 유기 말레스 다 이내랑에 시림 쿰네기 격리디 또르토베이나 리베갸링 차베 바도 나란 초마도 비네레 초라 네디포베 치르버 남라 초중기 람부지 샹토베이나 다테니 나랑게 레니 집에 듄람디 예수나샤 다시자리 전기 조도 있는 안주 차례기로와 북듄티 문교로 용토바다 시림 쿰네 포베 네바타탄다 점불링기 때라 친이 슈즈 요르 송도
1: 슈즈
0: 코나조이나 직 네드엔게 아니 각제들의 조유톱제 아니 직 대디 당당기 초에 나눠라 초 로톱에 这是 민대수주인
1: 레세션 전인게 삼대레 드리는 게 대세 삼아 쉬우스 바히 하나 소지메 레세나 연결을 제용 현재 수대자고
2: 좀기 딩캉 이기 제네 데니투야미마 군접룽티네곰 베게 티남기 좀리인가 제리 제인

0: 后勤军领我的，我们吃紧先别，同军男人忙起我，老婆赢不了。下到了牛牛时，他家没场面，草就不吃脏。差些年三个，估计早儿就有。俺村特东听日给炒瓦蛋，天冷了素便汤。之前菜水那么严重，少点呢，炒瓦行不用啊，七个月。文江三个，没能配送草布，开始吃姜。七度汤，通州人所在个人个体对马的就改变，老不能行，贫穷七个月，几些不是。原点王美明呢，每日听这期。什么所谓六在天的朋友去也图没准备呈现吸引啦？台湾二百图松江七桂边三边自动西江银板通个月，电单长嘴有多天，直接朝我人牌群我来店内采个面。加起了快两边阿当蓝天推展场面观展图订阅不谈，创作勇气创面对抗起人口有规律住群呢。出国看到他，看见最近去培养去，那么年纪不够有。从没体会忙活日苦呢，团队还是谈强度。湖北少数连年创业七百个别，外苦基地地图够有些。创作展图，福建去入春前边边边总去，陆军人员相对看体，进入年冬见面，你说咱个旅到古巴里出去玩行事？真看难那位人为人不谈，请给入去。大枪托、下空、连南南旗、加配两支旗、密心规位等旗，归于不谈。陆军旗不是他，我从正军旗、毛的脚尖把配都归不谈。边把颈椎他、足军前边、鸡蛋明边、落得夹头归于不说。那天你他，西昌你个托呢？玉龙旗、苍龙的晨曦，恰咱度年前又不是。如果我忙为推荐一品行。如果我明年我是那天开大锅头，用个鱼不烫。天文茫茫六当之年，各州各县烫，在我村里祖传前辈等具体。下空连弄不久，没体会，忙为那玩推行，又不是。创作家对来团数家去，入本六一零期三桂班，配给罗沙钱人心创作连七八，参我出名人情图，看了三玩点真学我烫。况且让给朋友去，天天才算呢，长满朝我娘头就个月几些。况且木头呢，他家点单创作吃下呢。闽南团结前行，最是他给我几样美景。三朝女人扛伞赶着去别，成团创作许多旅游景区不是。推行了，美景妹儿很懒惰起呢，浪嘴调别起土了，提醒推我他。再过南去通州呢，浪把擦索索去了，张家团结团住。没有咱们的典型，个体对忙的交给吧，扛家给你，用为送年体。俺是你十多批，陆军这些一时难脱开心。我讲，启动国兵二十六年，唐用为推民三个提醒体，每日看些个冷却落得给的，俺心是怎么？点到重组推展苍蝇吃鱼不马塞，我推毛王去落点矿砖糖锻炼，七十盘米两盘难石头。AI 居民年住突然三百五十二，很贵，观看上，那你每头人流去年住吧 ？AI 这么易，去让你年住随便来产生多少个数？先看很贵，想了老生几对啊，让我出去哈怎去？在我江西不提三若呢？大短板新疆呼叫去，你为哪板扎？新疆夏天长期热得皮肉骨，我看卡嘛，帮的坑松的干些难脱。我松阳没身边松软，西都家的前边慢慢落到半亩塘，两半给鱼不是。半亩塘玉米菜，萝卜过年又没江西鱼不塘。隔来卡边我去提不上了松阳，隔外过着偷心土偷心鱼不是。即罗森吞别，新可两度得吧。那年他做了三十天的三桂节，因不熟悉去，一日天暖，首先东北绿的罗盘桂不休息。我讲，我呢地对白马草刚爱忙不切，过去罗他热冬绿季节给菩萨提出请托，来个听着青牛米，三丁菜开出罗桂不谈，出其大儿当桂吧，三盆其大儿地桂不说，熟悉个新郎乐丁菜扛阳米，年初提。吉里克县三那边土杀了重叠都口堵，才刚醒，色心得别阿婆多人，好面说，把个送对算命的牌儿过年，金锥马去探参送完，家里看不有别， 사신 디베 레바티 만츠 콘솔 로그 시시엡시 군가 시부 유미 강치기 마가 난키 칸 참아 도베네 사빈 카드 디고베타 류치 달갸고베티 바쿠 숨키 체강시 사신 디베 냠용타 탑시 참아 탐징버 촐로브시 사신니 먹봉키 임바타 락제니 유미 추기 무이추니 냠토슈어시시 베마츠 사신틸 심튼 사신시비 민시답시 헤미 제와티니 닌치니르 사부시미 봉디디갈 종리에 로추다 카시에 송아타 유미츠 나스니 베마초 랑키 뿐치르 지시유 타자 봉디 쿤간 총솔 로교체니 창마 고레나 켄디엔 로도 딥당롬니 고레 추무티 버파 고레 시두 유어체유 디르 다와 초바네 타 군조 로리 침부총아타 초도 사부튼지 베마츠 차와 당보니 통지 약보겸니 어구숨키 김두기와시 망미지 옌헤이 서신니 안추이야 탑시니 균수된비이 조지 딤마시니 창매시지시 유미츠 당리 마체갸 탐징부츠 조지 티갈샤니 침시 초듀신지 망망츠 양갸르 마멜로도 더부시 미둔키 정유 티니 심튼 서신토기 저와 사부식시 니 마갈 낭토 총라 꼬치와 레스빈비 치두립두 마갈키 고레 낭키 탕친 충충티 로살 동아타 자와 투제베부 유베티니 봉디 칭아 촉진제베 마갈키 총라임시 총라티니 마베 모샤자 메메티 민키 댄창부시시 쾅키 균토 유미츠 따가타 커수 마베 뷰그치다리갸 람탁진웨 총가와타 총투갸 진공 토보자그미바 더동 워체뇨와 터진 총기도 조괴바솔라 카르치바 투급 총람마갈 낭토 덴지슈웨치 쾅키 시슌탄 총듀기 살테마유니 사제튠조체디 튠다티 우주 타기체니 리그룹체브시 타정워체 쇠바타 룩시싱마 팔릭소 뼈마키 캉베이 닌잠니 사콜치싱키 서리 참마당니 뇨토비유 총르티 초지니 유미츠 도볼타드와타 촉신시니 망미 뜨디타 지니 응응을 진진키 심지 삼바시도 둘유 모유종니 용웨 아부두라 돌순발쿠니 남바상부티 이왕구니 먹부나슈부시시 콩키 충투니 진주마키 참말 롱람치바 통급마라 콘조더뷰 미시 친두 중시시엡시 숨 채몰 랑콜키 콜루치로 체바 능균 편수 롱람치니 사베 이치니 내가그 투수 신투 고추부식시 다와 둔비에 다구 천공시러 구셔제 라키 모자다니 마가르크기 닌잠뷰니 조급 루볼토 모자에 콜루되와시 미미 치르토 롭격치겐 람신립 탑체웨 콩남자랑니 류토니 무추슐 고우얄갸니 더투 마가르키 권잠토 롭춘바르유바 통급 콩키 응지담니 최다치비 샘캄짱디 소마르 롭돌 낭쇼슈부시 소마키 람신 콩심르 년신슈 갸뷰인 슌바왕 허이 게제치지갸 마셰발 람신 탐진바 첩시 위치디 락셀루베 감키니 체무 문화 최도 모자의 콜루치로 챕시 구셉제 락기 탑진베 눈키 킴베 락발 탐불주니 강의 유치 진주 망추 구시베 깨제티 워마 딘담시 니 키조 토시치슈 규이 킨주니 치지발 외베 미시지시 마가르쿠도 티달 미시엘러 롱람치베 차원이 하자 균통키 내추식시 탐진버츠 망소러 강의 체급 안수 포조 마키 로버 마체나 김산지기 미마시지 주기유
1: 콜레 디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유 시엔다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두충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쥐 소스 남비토니 타쥐 소스 남비토니 가신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부치 케다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진 中国南北界的北部前。

0: 家谈给出了怎么去年八谈年八是不是说天空年九的年让怎么去年人最前呢想定学别忙做每天同学送他就送来给不是习近平大街堂总人把年我去吧当届这部片子开连接个托年面具几班重给清报的周贵宾娘娘英班所具也不是努句里让给起面具梦溪天空闲别搜狗行别藏谈别面具集体马拉的地年影视面具起朝体总人别面看起情侣体重则牌集体头把球又不是云南安宁土三十几个相中车天康出谈重则车天康出出这批也贵的宁巴的改变有切记宁巴的改变成绩层嘛我记朝于年安宁民马面康堂部面具集体马拉起宁巴的改变的内数古草为起经济当季给这部团队不谈与目前重则车天康图足不当季切别记总面康起日记开经起当季三茬零度不是六则帖恰金总别记西天面别恰金也总归于三年卡起西镇土军体案偏女中不谈西天民的内密土不谈女变密当晚学不出十三名不送起先前男日日行开始起行月女同就出罗年女同先用女牌游泳起西镇面具吹电明年时刻就像阿咱牌又不谈重新起我就靠出电梯起六月米贵别所以罗马所用给他们站了常用前呢为了预期相中吹电抗日之日先靠军客给面部送餐啊，规制些不是。总控给谈查进去，面具就丢没了。女同街头过去哭了哭他，从今儿起面具错吧，给做调剂了点呢。控制面看起更新面能额多他，六七中脚了，警惕年代面具接吃不惯。内面调上去，年代面具落在他，前天进去年代面具测试，总谈想重组检索，有没七百给行不是？你都有三个六六九牌，给用起金仓面板三亚集团松本国际七多怎么谈？给用起监管局面具看个小白面长，同住集团就也是不是？中内起基地西多谈，地堂当街，地堂老最组织，六在谈面具娘们姐，蒙族居民金多里不谈，面具出天学术，面具第二怎么念？民忙给地堂第二级别求索，军都给我主角了，各地东西又不是？云电器面具怎么给嘛些？特任龙库所归去，就告我他内测气味那边我的觉呢？面具天空相追吃不提，厕所给我擦了丢进不是？迷人为狂，男生的用为日记开间给错别，拍图过去文件面具吃不谈，错不提难去谈难吧？拍照泡沫滚上呢？听啊，给熊塑料吃不进去，那不就是？罗松给狂，日记开间错别。泡沫工厂今年主题许多项目些，面具前边空气素标政策，里面加大艺术家们新不年，他家里面加大许多老三牌人头起不谈，讨论六千图有去年，每次三不是搞做不是，天空行政图先追起不提来巡回，军多提九马七百休息着行不是，你都送就送个老六个。地堂中国专策划全球体呢，党中央给对面特区规制开展实施。龙个前期超过九个半年，民兵的安全级别各自调个级别。让给去，习近平面具春天朝外，母体三天土动画谈，春天地堂前下体，官片团用谈，孟勇去面具级别超速，电表啊军官级别固定单列。中国南北停止前期地堂猛袭，三天土东西又不是。
1: 这个内务南北边领主，中共中央谈解释几句看，中央某位阶级到我这边参与说人。张路了，人不那边卡就切记生的再就的，无非的张红张了，卡就包有十几成年再就的这，人不顺便卡就切记生的再就过了去，点别贴不着切不的，点别跟两顿吃上，现在打的人不对。你懂你说这样的路，到我这边吃，顺便说几人，老朱按你的级别没修破住，立住点别啊，偏端切不的，卡就把张路的，无非张红张姐的破住住点点。天河地位出场都地浪啊家对切不得可能拖到我蹲地铁我记住出场的七的团别结果听松别行怕那时子族中人不得松中娘水连夜压得就好像领着去我的怕那这里吹得的老子吹得热的人不切的你都你说这种流到我那边吹你说过年点将啊七落雨老朱按你的级别没修普及连夜你让夜景没修开就来着 파나세지수 폐주다 콩베동외 뒤점수 레베 미슈 포르규 랭게 코딩 족버디 인신 러주 포주다 파나세지 디듀 체 격슈기 신도 되었다 중교 가교바 캐경앙 콜람토 자두 제베 뒤윤 징슈기 신도 되유 대도네 중교 가교 자샤테 추세 토베 전제 정수 정배기 초수 콤덥 사르바베 바천신 대랑계기 축두기에 돕다 중화 미리 공부로 리슈 치로 동왔다 중회 보조다 미리 용기 이지다 법심 응어베 치로 동와 땅용다 마용 개용 미리 가기 미마제기 방아치기다 배붕 등규 체주로 규모 동화제라 튜닝 개체부 된유 러주 안일지베 미슈 포규 랭게 표숨 속병아 리급 중화 되나 야지 천재 레드윈 받다 가규바 레지 레소 징주마기 끄더버 제기 로드다 심슈 직도 되유 로드윈 장로다 우페이 장공 장제니 대다초기 표중 투미 임받다 콘즈 루지 심지기 로가당라 초데 랭겔 학삼 남당아 주받다 강에다 닝가라 메타바라 겐지 레바라 코르데 점닝라 중규 로법다 중규 라갸 중규 땡법지에 침봉은 바체유 로드윈 장로 로니송에지 라리앙 파낭 캄스 껴받다지 가구 변기 겐코데 림지체나 초잔 치료기 치고 땡든베데 중규 카규바 미게르키 주잔 치료도 최고비에 팅장기 신도 사바되유 로든 우페이 로자덴뷰 야르게 존에다 가지에 종다르 체데 남라 푸팅 당부테란라 주잔에 팅숨 튜베 란게기 미슈 푸규 랭겐 루게 로나 쉔슈기 가교 수준 치모와식도 교류 로든 장공장니 도넨 금링 된라 라제 표도 중심 티구루 리지 개전식 인백원에 스지 덴뱅아 러루앙 예리집에 속중나 담바다 파난 배줄라 초베 죄다 럽드진바 생수 튐뱅아 리급체유 콘즈 장계기 미슈 카규 차샤라 제지 생수 튐바 샤과라 생류 차지 중국 중앙다 게스 지급카 중앙 무위 제기 로든 장루라 림브니베 카규 체지 생다다 로든 우페이다 장홍 장라 카규 바위 스지 천년 제규마세 림브 숨베 카규 체지 생다 제규 땡게 체유 로든 장루다 우페 장홍 장제니 통매 섬듬 미지바다 랭겔로라 덴보롱이바 라나미베 차샤치 랑소 류동치게 드럽기 동림바다 직딘 수십다 그 인수 폭등주바 가족이 계급 돕진 조준제치게 미비상부지 당루양키 당용다 마용 개용 미리카기 미마제기 시진핑기 드럽사르베 중국 개주된베 지도링로기 공부 줍지도 체토 당그 속진 이슈바다 금이슈베 중창좀 주소 팅 림중기 공도 라다라 띵습 치바다 중창좀 주소 팅 시베 그지 튼균 낸된 치바 땡게니기 탁주릉 신기 튼닝라 고와 띵습 림바 도시시 습도 동화다 로법시 땡도 동화 송종이 투바제 제대 로드윈 시진핑기 속신 나와 땅 중앙기 타고도 튼징어를 외 덤습 치바다 데니 까르지기 닝돕다 미슈 카듀기 닝돕 다르베 속진 동화 생도 토베 카규바 미비리 송데 개가 통의기 이지 땐도 동왔다 방아 체기 균균 체데 중국 남베 티럽제나 디니 개급 돕진 족준다 미리 갸다르기 차샤 럽진라 균용네 구디 동시 메덥 효미 체급에 뷰규 체유
0: 디글레 쿠네 뷰웨네 수 균미마 튜소 균레 오유렌 칸키 오윤장 赵乐记 친주니 비지미마 송한 지모르 사월도 침조 초진기 주시 카스토로타 지문나오시 赵乐记忆, 生意你, 中国塔, 三五德瓦尔, 清晨宋烈, 罗杰克罗维, 陈孙尼牧师, 给后你比做大旗, 特别你吃我, 给后你比做大, 圈永烈, 永远的空别情绪, 中国巧旗, 三五德巧塔念图, 给后你比做大旗, 天目给我们真开启, 天空也不切脱, 平时一起, 做得动画塔, 念烈了兄弟给你, 중국타 三五德瓦尔旗之外, 규마체발 추세대회 토지도 립교로 구디동대유 지수무시 赵乐记忆 총이뷰 첩세태 평수이치 섭도단에 평수갑교치비에 초구치구 三五德초기 중국치기 자태우나 지수내부시발 중국초기 낙조주교타 三五德초단념토 평수진조타 자념기 다단진바 념례념기 평수능세라 티주미치부제기 자태우 무퇴지수내 계급니표조화티 지급미조화타 계수미조회 계급기 조두념대기 비둔토대부타 멍추디기림미니 니피념대기 로드치니 빈조뇨소념대 띵소도동화 멍심직진요월 구디다니 并随许多他走天给这他谈不懂话，匆忙中来了兄弟家伙他，匆忙。

0: 귤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트르바
0: 시에쥐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쿠미 케쥐 댄바 미쥐 양옌
2: 미리 양옌
3: 싱글링게 쿵캄사 만난소 너근신 미리 양옌 시베 리젤리제나 첸좀총소 俺年听的李成启做工博给出现，听人昆明听个错，那么俺们配送作别生日这边，日子也差不多难看，这边通过卡机来点钱的，俺们就去看。听人俺听个错，人堂没别自动识别的，不给他，这边听哪里呀？他们年年，三太江的新娱乐来个钱的月票，泡沫都在七八个月内收据的。
4: 听读起，学那他，连这起跟片，爸妈他念读对了没片，能去那所里，爸妈心难，不住嘛多没不他，还没去自动听你人堂写多没劲，看起讲这其他没不是跟片，不住嘴看，看不。

0: 玉皮克帕玛尔达多忙着他能了忙着落地念头对别推水了金子克初期点别金仓更贵别别归切下简单问了林给你车身通过人堂没别自动西不提先说那
1: 大学的阿姐阿姐用药姐但也别用个原本就用药问大家如果阿妈就进入
2: 阿姐你个我努斯一把姐大学的阿姐下来下来
1: 哎，这个干哟！不，他多半是那啥子在这，你是那觉得，俺家那个西装裤在这。啊，妈妈妈，喊得侬呐！这哪敢给你去？我说是干那个。哦，啊，妈喂，听见说，开不开去？叫俺们姐拿些的，我呢，叫恁爸爸侬呐。
2: 呀，是的，叫俺们姐拿过去的。
1: 哦，开不不过这裤子叫俺们干的呢。
2: 케무스군데
1: 中间人难得吧，你看女女巴萨，但一年俺们日子对的，但不免大干着吧，学过大，弄大，差别学哪个入不起去？哈哈哈哈哈！呀，啥的？咦，那帮那个哈国民的个？哦，俺你不免的，我的那伢个是叫学过菜的，搞不起劲吧的？
2: 没事吧？
1: 哎，中山路那边，大学过的都弄不的，别别路路路是吧？哦，
2: 爸，我的朋友给。呀，啥么？
1: 俺爸妈妈接什么的？俺的。俺刚来看中是你。哦哦哦，走哦走，阿来我。
2: 他等你那过来弄个多吧，立的吧。伯母。伯母。母。哦。那你妹妹叫吧。
1: 呀，啥大姨出来的吧？就请他吧。你让错了，那过的呢。
2: 我爸。
1: 俺的老用到看吧。
2: 我下学去了。行行，
1: 我下到下学，我到学。
2: 呀，莫那不然回来再坐下。
3: 呀，大叔，
1: 悠悠，咱拿主意啷么子用哎？悠悠，
3: 大姨你帮我们去打包给他的。阿妈的，自己，咱啷个尴尬去？他们到底哪个学起来哪个着？学过吧，学过吧哎。哦，学过，儿子呀嘛，咱俩是哪个？
2: 有没？儿子，俺妈头家伙家的媳妇来啥？哦哦，阿妈，哦哦，爸爸，你不有？有，爸爸。阿丽，你在哪个地方？头家伙家的媳妇来啥？哦，我们家的爸爸是马小姐，小伢子。哦哟，阿弟，你还听侬？你还听侬？
3: 啊，妈妈妈妈妈。
2: 南京俺们是黄牛，侬说的。但地上小个那年年工老少，啥么地方去哟？
3: 不，没咋子理的，你也去弄，你也去弄自家子，那也去修个印，啦。
1: 呀，啥的？不，你卡别不急吧，这大学家通个啊。
2: 不，俺来呀，说，哪里？俺来。
3: 爸，家通我们去趟。
2: 哦，爸，出去通我们去。
3: 哟。
2: 俺来洗几卡去。
3: 呀，
2: 俺去帮忙。
3: 是前几天卡巴吉嘛，就这没得哩。
2: 这帮忙。哦。卡巴家伙上家。哦。你来嘞。哦。俺们卡巴伙。
1: 赶紧家住你，阿妹，帮我们那托家给家惊喜就是这话。啊，是的，爸爸，惊喜是啥用啊？得把那个交给，我过没说那来收了没呢？阿妹，伯母，啊，过没说那没收了，来嘛是吃用。我爸，
2: 爸，
1: 阿妹呢？啥子真的？阿妹你能晓得？阿妹，嗯，帮我们那吃。
3: 当那追索，哦，俺们也是这样。俺们那是不是？这当个追索那是，
2: 你
3: 当个报名那了，你们看现在刚给什么的个伢子蹲啥个的？你们看现在？哦，伯母，嗯，就是爸爸在那，嗯，我都是你妈妈，嗯，爸不懂你个穷家小伙子妹妹，嗯，我的伯母那，回来在你们看现在在大学是你娃，大妈，回来在这对你对你的个嘞，哦。
1: 地里把俺勒个进弄勒个进弄，对，
3: 给叫啥子呢？哦，俺勒有，哦哦，哪里啥？有，大家啷么啥用哎？
0: Yo, yo, ngai kyopsi shkuu shi sha lam san yo. Yo.
1: Zi.
0: Papa, ama, kenyi jia zong ji sha.
2: Yo.
0: Nian kan zhe bu du ru gen ge zhu yu di se. Kenyi jia zong sha.
1: Wo du ru mi. Mo. Xiao guo shi da min de ge zi zi de ma san.
2: Xie er gu de nal dou jiao wa zang jiang wa.
1: E zi e zi, nga zhu ni ge u. Ya ya ri xie, xiao guo ji ki num de ji ki ne. Xin mei mei jiao shi da min jiao wa mo. Rang jia na ba ji ba kin zhuo ba.
2: Zi, nga ni. Ani nor nim khase to ya thapsi tong wa da
1: thapsi ra yong a mo ti ta le ngan chu tong ji har ke
2: ale wo po
1: a
2: ta po mo no ta de le ke ko ro yo nyo wa
1: yo yo nyo wa
2: ji zon ji le ani lo so sa nyin no
1: ta ka yo
2: ta ani nor ta thapsi so no
1: ta thapsi sta yu sha sta po mo
2: a ji thapsi ji to no o je
1: ya sa thapsi ka to nyin ba da
2: thapsi Bona nash.
1: Tamo ge ge zi cho me jo ki. Sa sa shui. Hai zi nagan bada.
2: Ya tsa da. Bom nor do ya che do topsi dan bada. Midu bona ya zi long do. Nus te da ne midu gam zak rizhi. Zabsa be de gong do na chan. Na do kap chi mi nigi. Nan tabu shi bi yo ni wa.
1: Yo yo yo yo. Bome dro jenye zi naga zi no.
2: Yo da do
1: ten ge ba. Yo yo yo yo.
2: Yo da cho dong. Ya, ta tengge ra.
0: Baba. Amma. Ani kenye na lo lo je dusha. Ma kenye ne ge ga sho sa. Kip shi an je de dusha. Ta nga nyen ji zhuan. Ale, baba. Amma. Nga ji xian zhong zu na liang le ni ni zun shi de gua sa. An ji xian lo le tu zo me kenye kip shi an je na lo lo je de dusha. Nga zhuan da.
1: E zi bo mo.
0: Oh.
1: Bo na nu je qin. Nga ni kip shi an je gu du de gua de.
2: Je zong je.
0: A zi da. 爸爸
1: oh. 누루응위만레즈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 죽을 때는 배샤린지 같이 니임에
2: 야 사다 같이 니임 브라마 배샤니 말린 아니 맹간 구두 좀
0: 맹간에
2: 오
0: 가디 맹간
1: 제 손지
2: 가디
1: 어째
2: 고모님이랑 어디 계시다 깐나 재료반 기립밥에 참지시다미 통제대 미좀시다 잡지다이
0: 아다
2: 너가
0: 오는데
2: 엄마 다 엄마 다 부모님들 노셔도 매비 기립밥에 뚝지 냠바지 기립밥에시다 참지시다미 에르지 종수자도 마치 미래 소책집도
1: 김치 무시해
2: 너나들어
1: 내 노시다
2: 야사다
1: 만나이 조변 지금도 기계 잘 재매다.
2: 아찌 당 아니 부모 난 놀쳐도 미드 결을 바빌로 아마
0: 아니. 봐봐, 간다이고 존존 맹간.
2: 어 존, 어.
1: 아찌 부모.
0: 어.
1: 봐봐, 맹간 조약이 개집 다른 참아서.
0: 엄마, 아 남의 맹간 조과서.
2: 어.
1: 남의 맹간 조과서.
0: 어.
1: 암수 치제서.
2: 야사다, 부 니겐 당한 만나비 맹간 가지가 조건.
1: 아니, 아니 남의다.
2: 아니 욕쇼.
1: 욕쇼
2: 만조
1: 만조
2: 흥안해
1: 모르도
0: 아 지다 군이 꾸지 가나고다 맹간 좀 괜히
1: 뭐 지쉬다
2: 지부모 너시다 아미 봄나게 장시노 메비 봄나게 앞도 니로들 님 가셔야지 헬레제 되나 그래 아베 나시다 딱세 자주여 와게
1: 봐
0: 아 지다 아님 가셔서 흘러져 된데 노디글래 노루 렉니 뒤지원에 딱딱 수에 사줘 된대 봐
1: 알레
0: 아지만 스쿠니 괜히 가든 알 가봐지 말 교제 되나
2: 딱 가봐대
1: 어디 어디 두지스 보모 다 아지 꾸디지 봐모 아지 다 됐지 보모 다 딜렉 제우 사자 다 봄나스
0: 아지 대 밤나 수고 봐봐.
1: 봐봐. 낭다고 매미도

0: 야 누르 누르
1: 어, 어, 어.
0: 누르 밥 먹는다 민나
1: 야 싸다
0: 야 다 개지마 마디 죽래 지우 잡이 유산지 마디 뭐 죽래 가면 다쇼 다 딜레마 뒤 자간 통쇼 아니 니만 니 더 노게지요네 뭐 개지마 마야 자간
1: 爸爸，哦，不出所有难。哎，这种来难，老你送去钱吧，爸爸。
0: 爸爸，
1: 这个老多，你们自己，你自己的，大家说呗。

0: ཁེ ན ལོ ལྷ ཚོ ཐི ནམ གུ ཚོ བེ ཚེ ཐོ མེ ནམ ཁེ གེ ཚེ ལོང ཚེ ཅེ བེ ནང སུ ལ སུན ཅིན ཐ སེ རི ཆུ སུ དོ ཧེ ཆ ཆུ དེན གོ ཅེ གུ བ དེ ཡོ ཤི ཅུན ཅུ ཅེ བེ ཁུམ ཤི སོ ཡོང ལེ པ ཅེ ཐེ ཅེ ཚོ ཡོང སོ ཆུ སུ ནི ངོ ཚ ཐ ཅུན ཅུ ནི སི ཅེ ཡིན བེ ཁོ ར ཡོ སང པ ཅུན གུ ལོ ཅོང མེ དེ གི ཐ གེན ཅེན ཁིམ ཅང ཁེ ཚོ བེ སུ ཅེ ཁུ ཅེ བ ཅེ ཤ
1: 前南三里亚我南所念头准穷死别这次通体几三难脱南北人家公干啥嘞天哪刚铁掌过没嘞啊嘞等给没铺里的亚龙里沙进入啊嘞我都说啊中级瓜瓜亲兵的没老外今天也得总卡给刚啥当局出面了媳妇配点啥嘞这咱当局是大概用不起吧嘞果肉臭死你嘞啊 臭死了，来是来是，一日从家的臭死呢，臭么子呢？臭么子呢？我打进豆皮啊，我的狗爹爷了啊！哪拉是的？光那么些大概尿，叫他妈去顾家，你是谁熟悉？哦，我来是，那么些亲们都，要洗不叫我爹，弟弟，弟弟，
2: 啊啊啊啊！
1: 扎西七，扎西七，我爹们洗不起，弄啥？
2: 不走了，
1: 洗不起，打过东西给他，就过了的呀，这几个，爹们是打个猪毛干啥？
2: 계산상비수도리알론리사에어我的那么子呢一日总卡刚呢当就出面那是不是非得我啥我的大家长呢你懂啊啊嘞这个闹事的嘛记得我点当弄啥没到哦没说呢点当也来了不下雨呢巴适的几乎没把个能去那点巴适困难就刚点点那些你热点没那钱中了中了他巴适点那呢啊中了没到都讲过着就
1: 好嘞
2: 有些装没中的的
1: 能去年水吧那但对这里你哪怎么也接不进呢阿妈他家就总总说的打几个给他我都写了是妈给阿姐阿妈有装总听起你吧我听经验说的妈家的哦
2: 听几十年
1: 子啊哦这个是学我做我妈咋不学子吧我到家南的干的家妈不会学过你们哪么晓得总做过了追我的大老子看的三爷的土也讲讲
2: 土也像生农民都刚通家三爷讲民都刚是吧你得听几十年子这些人啊我没事那你不了生农民家跟他去是吧大哥没事可能没去女队了杀土里人家家在谁通土里人家家在通家见过像见农家你说是你这手头的
1: 哦喂家是那么多弄的啦是的弄天子装的去怕起早咋长你那错不巧过了去打压了这里去马间见过下了个从土马那下学三爷没被来用啊这个天气是的马学的起早要学你三爷没事干过来的没阿木这样的阿里二姐问能爸爸啊大家的那爸爸是的是我们的你的家不来给我们吧能爸爸阿姐我感谢
2: 阿姐，刚姐嘛是的，哦是个记得男爸爸。哦哦哦，又不呢？哦，叔叔，你给桌子干的，过几天电线姐，陪住的干妈妈就扭到我，你男长的呀，过节，都跟过生日就在，哎，到时候呢，过节过节男爸爸来看，过节过节。
1: 哦哦，哦这大热天是吧？那么着个紧张的是的。那爸爸是的，干也没啥呢，家不来聚餐呢，我的米卡巴定要啥？ 看那南爸爸，南爸爸啥个节？你们就对不着我，叫我们都顶过的也要被子哟，卡巴顶哟，啊这样子样呢？啊，就是说错的呀呀呀呀呀，亲大个，春秋节的冬节节节，干妈妈年下啥个节咋呢？有些我们就不拿了，大看你一点情绪感情用了，干姐姐，干嘛想着干姐姐，有些说，二郎的，二郎的姐呢？ 你还阿金打给明多吧，弄些吧。我到来几句说，哎，哎，是这个鸡巴吃的，都家的啥个做暗淡淡哇？我的没二暗淡啥，阿哥呢？今天我那我们都他妈二暗淡，一直能行的噻。你还点打打吧二暗淡，二暗淡，弟弟，过去喽。
2: 有有有一朵，呀，他长着。 아지 나이 난게 바블로피 치켜난고
1: 간지 나바 저리 가봐 등요아 저리 가봐 등요아 줄을 치매도
2: 어머니 잘하고 해봐
1: 잘하셔 녀을 치매
2: 미쳐 쇼티 님도 저 키스 나가지 세바가 안 감이 든 돈이 구도 띵바게
1: 돈이가 주다 뒤샹다 바티 돈 자마자 가 뒤고 돈 자마자 뒤에 야 기인도메 마자네 나 유로 되지 센다 와 당년에 돌아만 바게 된
2: 촐라 임예 하고유 니에게 구두사게 도고 아니날 아이 트럼디게 좀자스 아니게 까마마 드리마샹 콘선 두스바 디지다 겐제나디 초 야로 야침다 센네 차로 차 드리스바 하고 메베아
1: 아지 디지 디스르다 좀아 나 결심 했다고만 봐 데리케스 부중간 죽도 잘뛰다 외디 자줄 떠나게 지게 되네
2: 유아
1: 유심해
2: 어
1: 자게네 시엔 광판 행동 도터디 시엔 부주가 죽게 또 전화 도미니 또 사야 법 장장 수이세바
2: 아버네 또 아니니게 나 부주가 죽다 둘집라고 다 개만어다 나가래 깔래 죽게 나래 떠지죠 미쳐 룰캄 찜찜한바게
1: 엄마 왜세 라르타 과거나마 메바네 칸에 또 만드시디라바 가슈니드 나 쉐쇼 봉게임전나 세루로
2: 봉기 암전아 셀루나다 뉘루나다 나 켄느 히마지 탁제이 하고스나 키로다 랑자지 님지 지레라가 저 주젠치자게
1: 아 미탄다 주젠 가이스로딘
2: 콜로 하고미니나 미다 쳇사모니 투모니 소세 아직 굽도 할래 또모니 제 대바나 달로로 키리 종리리 샤데나
1: 아 이미 차셔다 미다 니에 준주제네 니 김자네 체도 주고 제저 다리 라 치르티르 없으시 쇼주다마 아스 아츠바게 아스 아츠바게 사나마 이제 되었다 와딜 모터미니게 어때
2: 딜 모터 가이 바게 마시코네 피주도 라마스 대샤 촐라만 바게 아슈니 딜 사투리링가 짝제세 톤두리링가 짝제도 액션 치제 단조 좀서 깁스제제 간제베 아게
1: 깁스라뇽가 액션 치절로 미강 또 기름지 뜨지 조제자면도 저라 집스지 놓고 봐 이봐겠다
2: 부부 촌나비니 서비간 교시 이제 봐 칠지모 일로로 아니 김자니 야 차로로 쓰다 주임에 비게
1: 사 김자 차로로 쓰봐 장강에나 메레 교배 무주다 다 나가 임바가 전 김나누
2: 아마 멋이 코니 되다 결에 꼰네 깡게 티부도 다시 사지 가이베 아 미크라 구벌 머디샤 머디 관제메 비게 하니 찍인 돈도
1: 또 머르메베 머디 관례 아 가지고 오거다 아 관례 아마리도 거기
2: 니도 심해지 결은 알아 믿이다 나의 드럼드지 저 깡깡 머디노 머디 예배 맞제 관제 교계 미 슈도 바시다 정나다 정나스노 하고 미니게
1: 미다 안나 알짬 메베 지금 잠래요 저 구이메 아리 텐도 디타 텐로 데슈노레 쪼게 이바 데리게세 미도자 빼샤 아니 조손 교도바 수르세 시츠가자 틸리자 텐데 조르쪼 쪼스 님닝가 응으르스테 바가다
2: 쪼게 수세 싱아 틀르레미다 수세 조손 도이바 교쪼 쉐 끼끼미니 교라르 거르지 띠미비
1: 너그르지가
2: 모딜로 꼬거지 띠미비께
1: 다 모르메비 모딜로 아자 교레 초딜 조베 모주다 알로스 고아자다
2: 미주 마바비입니다. 거의 땐도 저들 대전 깨서 서슴지 마. 안 돼. 야, 고속속속 막 고속속 다지 마. 다티다. 거의 째고 가는 뿌예데 소리 뿌메데 소리. 미 거의 떠든지 뛰다. 떠든지는 용민이께.
1: 아, 더 야그라시 집라 저라래 어디래 민이가 돼.
2: 아마께. 아, 또 니샤에. 치레 땐도 저 슈둘 야, 가자 싹싹싹싹. 치바나 다에 돈을 실적 거대주니 샤이미니 나게
1: 미다 다 저루 다가라 두지 너노 정머리 여러 제거간 부여러 지겨와 숨고 알아우주가 자고든 뭐지
2: 지레 싸고
1: 제비
2: 지레 안 싸고
1: 제비
2: 니 안티랑 같지다 좀 따다드네 마지 쉼부 쭉단질 꼬우 스가진 쉼부 쭉다 자식도 봐 배대 젤리바 하고스나 어디고서 저렇게 애이나 리에이나 지지바
1: 그 이제 다녀야 치르지마가 밀고 이제 달리라다
2: 어머 니 칼이가 저 니 칼은 저 과배야
1: 칼 과배야 나지 칼 쉬지 저 가다고 잠시하러 수르지 쟤는
2: 아 쟤네 칸디네 매서 그렇게 할 미니께
1: 매서 마주다 너 안되고 내 소소 제 대한 약속하고 어제 우리도 가자고
2: 계지 지네 마셔 궁네 시저봐 리콘 아다 러가지 고삼자고 나 만족거지 키른 아다 러가지 뜬제 땅부디나 들지 마마께
1: 뜬제 땅가
2: 미큐른 아다 러가지 고삼노라 니 랑초 찰라당디 김베 캐시다 니 안디랑가 키르다 샤카가다 지소소 지탁주이
1: 알레 겨레 랑초 찰라다라 겨랄 민도 랑초 맴나 알라 랑초 맴나딘 아제부고네 젠과소라 젠나디 랑초 맴지
2: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 你们几大车满吧，这些人呢？伢都给我们点的个，中路是点前面去住啊。这都把中路人来住的，如果住的都把那岗呢，中路前面那边当姐姐，中路看呢，没得去买电梯去，说不定接住下。这都是中路前面情况，各个都是公布吧，中路是话的，就来看过来你们那个的。马咱那没得，家里的中路那段没咱看就老早没接的。 你们感觉错解，三六零零铺三六零干啥活嘛？我都是。
2: 阿雷，俺这迷藏卡机，迷藏卡机，今儿俺俩虚拟队吧呢？给管这小干部嘛，可都晓得。
1: 哦，哒哒哒，谢哒，今儿人家给些事的家伙没到。啊，俄罗斯吧？这南京还没说了，明天我主给哪个姐姐？干啥总队是聚会时的忙家伙嘛？我呗，你们人家马上就到家，过面前都小干小呢？ 我这怕错，怕不查过的是健康局呢。啥地来读的？罗啥地里住建筑有呢？罗啥光尿不进呢？把姐姐，狗不打，没狗是喵。尿不进弄些干就这个毛呢，地狱就是的。在罗啥庄子干，这小伙子吧，家把祖先啥些马达庄子干，多么那大个了，这苏州人呢？我在罗啥地地主家那点么东西呢？这里的书记给记着，想着的就马那些拿江水，估计到城隆乡一带也没开始水下这个。
2: 啊，这样子啊呢，女主我倒是先当查到吧，我都记住没有。啊，这。哦，对了，大爷，你总不连个记得哎，那这把兵去点困难做。他没事，过年没给查了，当年宿舍住上当宿舍隔离去了吧，就记得嘛这，现在结果忙吧吧呢，啊，你难查了，亲戚来先查查点吧。
1: 好嘞，俺查了，记了啥呀？俺当初是金毛个的。
2: 啊，你啊，
1: 山东查了，当年的等到群众忙不过。
2: 这几早天阳根据大树大，就算上不起不大脚一把，人家就拉白吃香了。没几个白树枝出来，当时我才得个苗，没家当买白树家当出来，当我做，怎么出来可是种不个的呢？
3: 我到咱们现在出来可是亲戚啊，咱们现在做个西皮的阿母主啊呢。
2: 阿来，咱们是叫家龙不是山东吧？大脚。
3: 阿来阿呢，家龙啥嘛个，能把把没事可能没得，俺说给你三大个。
1: 家刚好没听到，没过脚就对的。你们这家个那门前的那是点好没路过的。嗯，一代一代，就是家个那之后遇到没，家个那门前过没那的基本那就来。对。
2: 不是的，你不了，啊，你今朝你那过路路就对吧？啊，刚生有没刚同有没起来还过没别的呢？
1: 还过有，就在人家就来久久当好些哦。这里可是里结果不住，习近平给，从头落不打人不闯那些，手动闯了给家就得刚过他就都及时，手动闯了打呢，我才够不打。
3: 俊秋姐那司机也那么的个，那么你没过呢，是不都打算啥子见面啥子？你那俊秋姐是不喜欢人家你？
1: 对，你看嘞，不都打算比较运动么多？啊，你一万你那的嘛？
3: 哦，打出来不比的嘞，你直接推么子？
1: 啊，
3: 那，嗯，这个呢，出来谢谢谢子呢？
1: 啊，
3: 俊秋姐姐妹妹，我打得的呢，就俊秋姐的，啊，你给金俊那边子？
1: 嗯，
3: 有时专门怎么怎么没呗？
1: 啊，
3: 你没得人家说说，你哪敢哭嘛？怎么？反正俺讲讲怎么了？
1: 啊妈，他突然俩孤独学过个，你也学的，你哪教过嘛？把钢给他那学吧，郑州姐的也是钢。

0: 가르칩니다.
1: 다 잡으치 녀셔. 길라.
0: 다잖아. 샴마 도치다인데.
1: 렛츠 렛츠 길라.
0: 어.
1: 저시 조단 거셔 석과이.
2: 最近写的下不住车把开，最近日内马娘工被堵，东京阿都上面解决人，解决人，解决人，阿都上面解决人。第一天你去熊卷木扎，送给宁波那位普拉民，从沙巴这边宁波洋，看见人家伊拉蒙住没，蒙住没，蒙住没，看见人家伊拉蒙住没。今年阿都这是张年送。
0: 除非对线中了啊，这就那么对线没人坚强劲，俺最顶着力量叫说啊，
2: 叫说啊，叫说啊，顶着力量叫说啊。
0: 给了俺最，来给了。我呢，没得看说能行的多啊。给了。哦，大姐，俺出头路过那，刚进县城都那。那俺最差不多路过去，当局巡警一边把这得到满座接亲戚。
3: 一句壮志家，要不是我用死的话。
0: 来，给了。他现在俺出头路，跟他决定，能当没有呢？中了是。
2: 哎，他现在俺，
0: 哦，用嘛是。
2: 他现在俺。
0: 哦，民族，民族，民族。
2: 他现在俺给了。
0: 哦，公公们子。
2: 啊，谢了。过去。哈哈哈哈哈。其他都点着结果嘛的。你也是那，其他都洗家了，宿舍全打的都对俺要了吧？现在其他都吃着都也是有的。那。
0: 是啊，哦，我都要说呀，说呀，说呀，我起来去了。哦，俺这重庆拿了，俺这打招呼，下不下去看不点抢都要的。
4: 哦，
0: 我起来，可是给你们丢的呗。哦，用啊用啊用啊！现在其他在马前，哦，丢了忙给米娅，滚入街上啊！来来来来，这是到我那叔叔重庆送把酒啊！哦，走，送。
4: 多谢，多谢，
0: 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谢，多
2: 남서 콩키 첩센 통우카디다 세난 초베젤이야 디진키 안수 미리 양년 시피에 리젤리 젠티 슈차서 샴러 링게네 모티 치디리체 셴바남 센조나쇼
3: 미미 다지키 안수 라바르 추기지
4: 미미 부지키 안수 르부르 추기지
3: 추추디지키 안수 추주 렘바르치
4: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힘스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4: 냠조 르미 저완니 응엔지 덴데 양천시키
3: 서초강시키 유기민남 경어치
4: 미리카키 등지야게다 퇴문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내서다 독슈내서 저완내서 제이

0: 咸阳罗对图平中级在距一对目标拍摄目前特别有时三会吧中国民办我看平中原来我看年纪都重化到我别等就拍中央给米给的起在距目标拍摄或同去了接动送给举起了怎么怎么提推崇不来感觉你四处谈成从西拍的话他在距一对目标起西群拍摄各别那把军控特别有时一段我本期门为东西出现的地址我本期门为提满错给那么近期错也归过他内面地图切给不他做这句切给千不松了切不清对抗期地域这句内而是一段我本期东西做也不他满错给对抗牛肉他金钱牛肉所给归过女的眼感觉蓝阔汤金柱楼切金钱阔切所给在这牛肉给我们点表安排呢从民族的表现透露东西人的解决咸阳罗素坦人类预估了面具所日卡起军点起出对自己给一对我们苦人点表安东西预备行新的人家下面要蒙托平穷出修的总军不年冲突我们人类学校起三推重组了在跟这边国体现那个事平穷来自重启的秋秀的村秋秀的重叠举办年冲突越南年纪辨别拿着他录着那位普卡尔浪浪图照用从崔塘青图几百万部几百村之间去过住这边大年拿着主堂对年小着车平越近朝本年给客平边文明人年休下去村界人情去军进把拉不次人也不谈初成年我都马步去了别空气初成年那位陆正年部杨大的军心气从最大的预备文明人类学校起人类三国各在的年所从最组长你们这些他渔民村与国的王蒙退所内连几大清明天给取消了最多的七星月国主下周的国在江西了第二年秋夕观众告别俺最重最四十几千步的不是那年王国生年纪了昨天松车不赢他路体外忙我车过过月季还不是人感谢军备年中年迷热年迷热盘年错电图起别重组形式了我们人类需下那么长看俺点别随军重的时间是天啊给客人别文明人类学校去过去协助他让更穷人别文明人类学校去过去所在他准备年些岁月提醒总人别文明人类学校去过去老在他过年老在见你创作穷穷体人类给梦想的口月过去协助陆局推入就准备推一盘空地去求情天天堂多年别吞不也不重玩定这他给玩美别没那么地别告诉特别路开始阴性他在秋夕与国的玩年龄属于人类给对目是别些都可以老处就是对了那边此人过着所玩开心空气十二度定别弄那蓝气长土烂年从最多了怎么做的他家干嘛就差开些难总统里不约天啊俺做过处的爹呢咱不追归别马太的羊去做你国的我妈死他同那么细狼大国国约解决你懂亚美居民祖母了更多这个错心配给创始给熊人下通来着滚地熟清谈呢得不得熊人谈不提创都牌准约天内松举办年初年咱不国的为开车凌晨都不隐蔽六九九这话事你懂亚美居民喜乐了从最拉心所别过去来女人来看住你懂亚美居民除了你说渔民南给记住你退啊再把看不那边你懂亚美居民乐了梦溪这个巧用那种不切你懂亚美你说乐了准备年初给用给创始有过的去做那创作的不谈就是总去准备年初去人类有过的年这一趟创始他的给给切实来把过不是人不下动土气准不鼓鼓了准不念土不提为奇怪你懂改名你是自送了你送总体改革了我别们还没有长途过着动物绝对作为改思准月随军去过着动物两年七八年周星去过着当年大伙七八盘连南人心配送措施性不谈对你积累错把点长的组织几个月别重错了过自己了到我谈两些随军了水话过去所话过去动画借给与国人体积强于不是 你都应该明明说这些论述，人类与国人两边那么长期，开门外国同桌其他，其他你当年，对抗各国他，日子一起追那么说说，原来那么长卡古立住前的，给科比爱惜人别，尊重苦对吧？学习学不习。 重组用机推荐团聚团聚对抗三百倍于不谈，农民兄弟们去也有人说军心我听也给于不是。你懂革命艺术怎样落了？军不压重启，如果万民听，趁俺拉怎么了？你连学吧，明日抢用刘永宝过了吃松他，你懂谁学？
1: 玉米图片群别去，听闻伢送娃罗辑了拥抱过的吃鸡咱们的人民，他就狂去外面人家学校所看图，过去吃不他，三代干事儿，学不学去吧，说几个月，三多牛别冷酷了点呢，图片群别去，做没有啊？目前伢陈米图片生产结果不远，他在玉国的万忙产呢，就没有为生产多解决，又不是。
0: 家里给你对不谈，各种动物，外面人类学校伢们人奇葩，伢些水端了热话说，逻辑推西了，如果我用看区别，玉米体外忙活，人类如果去偏把龙所住个穷月节，就是从人类谈，如果住个居长，自然他们对不谈。况且我们把钱呢，滴入如果我年龄学菜谈，如果用不拉呀，给人们三百些多，立个日节些又不是。
2: 新格林格，提林格勒村巡村大小英，听见那木头中央农村人村几个来矿，拍个车轮胎，过着随便，来村闲得呢，先叫他说。
3: 婆婆，提林让给阿姆拉利亚改进安扎去苏罗切个团队阿姨。
2: 俺去罗里亚，俺从这个来去，第三说那恰着西瓜。俺大怕么你，过着这个哪里待遇呢？俺最怕了，团结开发又被苏罗许多。
3: 阿姆拉，提林让家抢不进不买了吧？
2: 俺们抢不给不接，你们卡些钱数，一年让新宅钱有三间，让了了没？
4: 俺当怕么你创业的钱哪有呢？俺最怕了呀，退给开发了，你们卡些有呗？那么多？
2: 怕么谈，得给俺们就钱罢了，退给开发了可能用。
5: 阿姆拉，既然下不给不对，年年都收着。
2: 俺从农民伢们种钱罢了，退给开发了可能用。
6: 巴拉达阿姆拉尼迅速退出，退出照不消。
7: 爬马将被子挖了，腿给开巴了，可耐用。
8: 巴拉达姆拉，俺这上面老养鱼。你那儿拖哪拿过吧？
7: 腿南向，接米肉挖。
8: 第几集早儿去了？
9: 吹电塔，电塔。吹电塔，电塔。三个中国林业工工厂，那么林业呢？最多的呢，中央农村理工的吹电塔电塔设备七十六台，三角农活的科学。第零届吹电塔电塔设备七十六台，那呢，农工电塔管理器设计卡级，顺便我们就顺便，这段林业呢，三角农业上有。天涯新竹这边来，许多从事。 朝里南的在有的地区，我们呢，长期做土塘，长期农业，连锁东土，朝里西南，每年的有在电木塘、园林、地塘、园区呀，偏多。看来西南，朝里南，观众们在土塘，下乡农田边，黄铜、西边，在有的我们是有个地，查苦的就去在连锁东土塘，长期做土嘛是，来西南查有熟吃了呀，注意。城里新竹这边来许多从事，但那。
10: 黄铜西边在玉龙屋边边三六三子，宁内一间边土门把它起完，人家冲突的东土。人家强屋康熙一路呢，参堂菜来间呢，那边人心的居住群里一边，除了所有长呢，得到了哪个用？今年呢，菜菜领的东外特别喜欢。今年过年广路加爬了顺便是我用呢，那边苏里加个通间一中呢，司令用完当啊，跟着学校，因此新竹给这部车来塞我了。 诺贝尔价格通间网球啊，测量不有情，常用测在罗顿区的平均性有不同。对，常见以测量条件显大了逻辑科技测量有。而罗布布推的皮鞭呢，你最近这些别有的。新年同样，下面居民过路呀，诺贝尔金刚不光苏力价格通间，布雷克班塔，说是他给，米测量不用啊，级别拉不接当，超动能啊，相似。
9: 내미 쓰링 용무에 담아 당부디는 어디 밥이 당 폭삼 대벽원에 미스케이크 팀부탐 최대인 뷰 디송 리지 개바 공사 관계 개디 키니 로갸하 손바 치고나 샘 타니 숨물은 와라 돈염 용와 치고 대한 내미 쓰링 용무에 규인낭 샘감기 뉴에 자정업 주스부탐 로그드윈기 세주 최대인 치단기 개자 유쟁 승부 규인 현다기는 자정 유쟁 승기 유스체 숨이 되나 샘 타니 숨물은 와이나 돈염 용와 치고니 디송기 제답 타다래 하진 샘감 돈염 중나 용감 대단 용의 린지메 락송도 중하다 직중이 호슈리지 개바 홍少강기나 잼링키 미츠링웨 소구 침숨란 딱제 제베 제부탕 상하이당 비징기 미츠링웨 제송 거시라 딱제 제베 제부리나 용감 대부 용고나 원라 샘감 대부 용와 치고바탕 샘감 대단 중나 용감 신의 대단 용도 계급 가게 미츠링웨 소구기 리루타 넘시 제리 소외 공시 소민저와 당 타나 용소 타대양인 변화 재송 그식 타마다 창라를 가와 당양 재송 그식 시지 세주로 가와서 세주 된다 면전나 양 계급 창매 미치링위원 재송 창마라 튼슈식 대유디 샘파 영화 당 조낭 대박 샘바상와 균당 퉁부제기 개주대 노벨기야 차가 통계 개완 남기장 샘기 캐슬리고 시행구나 동물아 선보 쪼나다 된바시고 시행송 아리 뷰민 디송심주 칸기 뷰미 봄지라 다제 제벌레 시도 중세다나 쪼나젠기 미다 두 메인바라 치외 닌가티 껴낭젠기 미래 자제주피 중원 유진 심주바 시라리이 선보 쪼낭탄 된바니 지바타다세외 천저등부 인배 쪼나젠기 미라 지조의 저와 자침 된바마세 샘기 등의 세외 누바야 침부 대유 제 송유 내미 치링 용외야 랍제 담안 이부티 폭삼 다 미규 대고 에리 수릭 대내 시기 갱군 갸르 학점라 딱제 제벌의 시도 중세다나 갱링기 폭삼이 나야 자 야나 급제기 70 변나 유거도 유유탕 베딥도 유소 강식 이로 강다라 초의 폭삼 다 미규 대지 천의 집에 상자 하장 침부 대행 투메 인바라 집에 인가야 중요 내미 치링 용외 랍제 당마 숨버니 계전 댐베 레베 예조디 사과라 달로 당 샴동 강화 따고라 차와르 슈퍼제 제제 세제 로드윈 링도 주도 내미 치링 용외 랍제 당마 시부디나 루당 튠싱 춘이 댐베 예부 주베 초에 선바 기우 용화 당 대단기 내부 렉주 동도 내미 치링 용외 랍제 당마 아부디나 김자낭 지기탕 지심소 소나 세제로니 링도 주도 내미 치링 용외 랍제 당마 주베디나 세무니르 윤네 밀름기부 까르마 숨주당나 세제와 직당 링도 주도 내미 치링 용외 랍제 당마 둠바티나 부루라 롭소동화 당 부루 수용 제바티 메즈 링도 동도 대야 추구요나 밤에 초와 뉴승치와 당 자차도 주외나 밤에 대단계 초와 계유 이습지기요 咸阳 롭스 미 세제라 슈긴 테스티 찬용전은 트림 롭스 규뉴의 미 투메인바라 치외 예바티 머림 롭스 균용 매배 밀레 중요 내미 치링 용외 랍제 담아 개바티는 급카라 사장와라 카소 예바 대장 메즈링 도통도 듬지 제브라싱나 사장와라 카소 쇼급 소금 전에 된게 이 비미 나분의 총배 인가 저와탄 균도 제덤 나서 유 정이기 심도 송부르 중견기 비미티 투메인 바라 치외 인가 디 중요 디네 내미 치링 용외 랍제 담아 고바티는 균디엔 초에 낭 천의 지위에 세릭 사주의 체제 제재링도 주도가 디네이나 내미 트링웨 랍제 담아 주베디네 니다라 구슈 강르세나 제제 로섬 링도 주도가 제리 디네 내미 트링웨 랍제 담아 주지베디네 니다라 류중 추추 숨 제제 제제 로니 링도 주도가 디네 내미 트링웨 랍제 담아 중이버디네 타마 팅겐 윤네 주베네 제답 약슈니 타마 제기디 부탄 인지 젠초 롭도 치미 체리 케베 모두 제버라 싱나 타마 강강 제제 찬염 제제 로마른 도도 바리 내미 치링 용외 랍제 당아 죽숨 바 존주 제제 제제 링도 조도 에리 케르푸니 양아디 롭도 치미 심주기 제부 서비스에 세든 제나 존주 단 낸된 제제 자샤리 두 용마세 제제 양아 링도 조이 세리 개베 짐죽 제발의 시도 중세다나 중재 유도사와 토비 공시 진다당 호재 전조기 유제바 계급기 구제민의 소위 세대디 창염 재나 지탄기 미래 로시 이름이 당 대디 짐죽민의 존주유당 낸데

0: 체균이 메즈링부 용의 디밍더부 인비에 문제 있는 거요. 왜냐 존조 하장 지회 미끄시게 제대 동원이 콘조 초라 조나타 축제미 바탕 레가라 삼네 치타거리. 디네 트링 네미 용의 랍제 담아 주시버디 균탕 튜름 쳐들이. 딱제 제대 망불레 세든 채나 로 갸르 선비 인긴고 망초 미균탕 튜부 개디 미시엔다 저와 최준 용도 진지 이 미대고 중에 레진 낭도 두딘지 줄게 영업 망도 진지 내신 망도 시는 거요. 샹야 심주기 전제 현실의 세든 채나 초부 초무 초기엔 예외 미타 초부 초무 용실의 미외 미래에는 침리 응고 집에 누구 덥시 치워와 더불어 생기는 게 디네이나 치링 용의 세제 양다 이미 다시 주입 직주인 디야 아우스트리아 응고 집에 뒤뒤 토하는 Tsiring yungwe xieze taa ma taa kwaar ki tishi kashi shi tuan shaa. Tangbu di ina, luishi chi tsam gamla te tsam ki tsiring wa yung shabatir shaa. Di liyan la ina, yang ma taa pa. Luishi gyak taa waam, yang na gam taa bae mi taa tse tuan yu. Jin na, luishi chung gyak bae mi di garma kashi na ngay lam tu chung yu. Kisi, kiraan suku de shing taa wa shi yu na, uring dung wa kumshi jaa wa chogi di hajaan ki kye ching pa shi kri si chen kwe du. Pyo ki giji namshi chi bae nang du yaa,
1: 국동린체비아탑신이 Tsenriki chimchuk chebele la rujung zedana, jenei ni sadungi kumshi tang kalung bakzo, semgamgi yuyin so le chungwa shikri. Tangbuti na, sadungi yuyin ni, dumzi chebele shikwa yina, jenei pobe yuyin di, niri sadungda tegaram, yangna shukdin kien zhoyi wa shikri. Keti takdu gyur zelam, yangna bakzo ki sobe serik zena, jenei pobe niga chimwa yuwa. Nibati numgi tusha asha, tsen ugup tunbe numgi tusha ni, jenei pobe ki gyuzo wa shikri. Sumbatina, numraki seri. Numraki seri sangme nang tsikyur soa jenye pokji ki gyu yubayarido. Shibatina, seri na mena mangputabzi jenye polo shikrido. Abati, tamaa tsumi tenpata, changraa tsumi tongwa tiyan jenye pokji gyu shen shikresha. Chubatina, lungkam chimyo nang jenye ki tukyu yubadi tingab tsuwa taan sule ki kenyi ki na kalungla bakzo sudab kalung chwe jenye ki tukyu sumchul haa yubarisha. Dumbatina, takdo yi midewa taan semne chwa soki jene ime pokdo. Gyabati na, lakdo kabara yurin pichwe chezi lebe jene pokpe nyinga yudu. Jene ngongob chibe tela ina, jarben ki jene simchuk khan ki simchuk tribu sarjo shikile sedun chenam, nyendara so ting nyi yen chungge ki mite ya kubuk jene ta migwe jene pokpe nyinga di, nyendara so ting chile mitu kenle ina dabsum ki chungwe batang, so zawa ne mitu kenle ina jene pokpe nyinga di so ting chikle mitu kenle ina 덥치탄 청중 계획이 채워요. 제고도. 재산 소양양 주어티야 전년공고 집에 제도비하고 시크리자. 재산 두둥이는 클라스의 신제 리강 직세비는 전년기 두규망부 칠부 두규바탕. 로크리의 한정 로진기 수리클로빈기 공고 수리쟁배 기행 치모와 양미시 우진노의 심죽 소중기 인해주시기 나는 클라스의 신제 리강 직세비는 디 미르부나 풍소 집에 제네기 두두 망부 제부 특제 괴요. 딱제 제베 제부르 시베이나 타마 템바 함 샤프라소 제베 긴기 르부나 풍소 집에 제네기 두규타 신제 리 세지 문세 되부 용도 중에 바탕 심중민의 타마 텐겐 라초도 제신 콘조야 니셰 두마라 니드라 신제 리케 등용업주 사르주고 마세 신제 리 마세 콘 진비낭 뒤에 두규 세지 당 신제 리 세지기 진비낭 뒤에 두규 세신이 도로 제발에 시도 중에서 담나 타마 텐의 추수 죽 진비지 신제 리 강 직세나 류뷰 차난기 두규 망부 진바단냠도 치리 두규 게디 신제 리 마세나 류뷰 차난기 두규 치리 통제 하장 용용인 바리 대딘 Rikjikebe Shingde Lidan Likuwar Lubu Nangi Jene Tukyu Mangbo Chemara Shirbu Jibbe Nubu Tenbe Kala Seji Shingde Likangjik Soyu Ni Nengmi Punji Tsangmar Nguanjoon Chirin Chobbe Disungi Chetubshik Inbe Mojo Shui Dine Ina Pujan Wongo Chetubshik Shui Dine Ana Tangbudi Ni Dangi Kuba Tang Sim Gibu Yongwa Chegubale Gale Ka Chakyumi Niba Dine Sodung Tsui Renbu Goyoba Tama Tsui Mi Tenba Tang Changra Tsui Mi Tungyumi Sumba Dine 윤동 업체에 대한 신체 소바 망상 사고 발레 세니엠 타 사실 지회 샤르 소베 세릭 세줌이 말이죠. 시베디나 샤브르 류베 세릭 세줌이도. 나베디나 두도 라세서 원래 저것도 잡아. 나는 갸 저줌이도. 주베디나 세 교부세나 포와라 쿠르부스웨 세 교부세줌이도. 둠베디나 세 최고 리기 포에 기발은 뇌베 세 시대 전에 사고. 개베디나 포에 나서 용갱기 동가 타 공가 르부마야바 치고. 공세기 지대편은 셈랭이네 군시소 잡아 치고데 준주리나 겁나라워 민규르베 모이드 강야 유미 시스무신 군시 상부 직자 니자 제지 녀미바라 랑긴 안키 주비. 디네이나 군디 겐군츠 쇼앙알라 챤나 편발레 노바치베 고르식 주비니 장아르 지회 군디 다 사와 지회 유두 강 이름 겐군 민요 시라이나 쇼앙알라 챤네 류중 지회 군시 요마세 제섬 나와랑 뭐 대섬기는 속으로 편도 지회 외응진 지기 병원 더 쇼앙알라 챤네 류중 지규디야 로나 다 남시 군도를 뛰는 거래 쇼앙알라 챤바섬기는 속어야 편도 외응진 지원이 능루기에 따와시라 하셔 강라시나 Ninjigina, Shogo Mi Lungum Gi Nuba Shenshu Yimbati, Lutu Mawatan, Ningum Pershukchung, Taxi Tue Nepe, Taxi Yang Mabu. Hagordino Gundu Shogan Namshi Hajan Tawe, Kedi Gangunzo, Shogo Chuzu Chubasamle Langzi, Lungum Gi Nuba Shenshu Kabimbe, Lubu Tangaram Mitikbe, Suburu Pinju Tet. Hagdon Ning Tan Lebe, Taxi Nebe, Gangun Jumun and Juina, Tangarchiwe Gundu Shogan Alan Chene, Chile Lujung Chena, Ninga Tue Chui. 대디 갱군수 군두 쇼베 류준 지가 정의기 류부른 닥지 체디 코르초브 균구 개디 롱부 당와타 무버체바 강자라 파부지에기 급수 우수 체네 칠레 류준 체바 대외 주줍니다 디네이나 나겐 동미룽의 미직 식슈이 딩급 민망체와 나겐 도교야 가부요바타 부미자 마세 개버체야 나겐 도교 진나 나겐 당나 너스미 왠야 믹세기 미카지기나 나겐 도미오디 아리 심중민의 시기 나조기 이공 취비에 류도게 마치 좀 강릉 시기 행기 닝내 용견소야 니도 괴외 닝가 전부 유스제 송 에리 심주비에 행기 닝내 용견 10제 10주 생활라 탁제 제벌의 제도 중세다나 류도게 마 강다시 이루 행기 닝내 용견소야 니도 괴외네 송이 전부 유진 대능 나겐 동견야 주 생겨린게 팅디 초딘다데 단시베 치리리젠 슈스마이 행게네 무투디 간주 틀음게 리젠 샹다 센조나로 행게 슈크텐자
2: 나무기 튼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이
3: 조야모몽 근처 룽치 리군 회계 진남지 칸게 슈드 렌티에 존슨 천적 보냐
4: 구시대와 조부랜제 공강상 유리만제 재랑총 아시대모인나 대다 재랑내 생진능 조반대는 중앙 룬전년 체시차 레오콩 벽에 철랑기 대통 랑이 제발 렌즈딩바통 안의 대항이 도만 남아렌제네 뒤다 안가주의 렌즈인데라 생진능와 도지 체시유 제 대링의 렌즈인디 나오이나 완주 표정 소리 룸링기 개개 제모화 메롱 파트 초차 쇠는 제면 라딘데 슈니 진이 사크 예네 탕 점바 안주 예네 지 세쉐 테기 도노 샤구베 차르스 겔라니 가무시 탄난 주임베 나부츠 틀르랑 신지 나와 가스슈
5: 이제 사크 세르 야 타뇨 베세 진이 사크 세르 다다 초 체크 노 아무세 신지 사크 지부시 카게 킹이만도 년도 배셔다 또 내가 시지래
4: 제가 너무 렌제 공덕 경력이 추바타 대령 경련 센디 나오이나 응원수 다치 조어티에 제니 사크이 내 제바테 배셔 당니 대령 경련 센나 경력이 졸린 나오 주시 다 념제 제초기 나오주지 배체 제제년나 다 제니 사크 내기 녀모라 땡게 요시 전체는 녀월 로시시 다 람제 타 장리라 제니 사크이 내 포켓에 싸움을 제바 제몬드 친바 마세 로젠 젠던조와 폐쇄영원 옆에 달아 못 참매가 또 그 친분한 신도 디나 디티 간추 세쉐 니게 람니 도르선 칸다 샤구레세나
5: 아 그만 가서 인지레야 로 순진 흥하선도 디상바야 데디 인지도 소리야 메레스 데마도 벌이야 그만 당뇨병세 가서 불편은 야다다 진유 사고 나사 인송요레 어 데나녜데 하주 뉴뉴라고 지세 아 제대시나 진유 사고 나사 데드 폐체와 데데다 미주롱게 뉴뉴지레 마도 폐체와 때는 잔인이시 잡아 그래 미니 파지 세네 세버리 마기요 저다 용거레데 코 잔인이시 사마데 야리 야세세 초라도 못 보통 고조 맞아봤디 에르포 마기와 차 마기와 차디 차노 소바 차 차노 소바데 차 동만노리 야드네 코 자마노 응아차데 모자데 에 나로서 그 당한 노력게 따다 포아 시바 치마데 그 돈이 문제데 차 소바 차지 차 소바 차 차노 응아차데 모자 차디 드네 그 세계를 개바지 모자나 그 물로보는 늘지도 그러와 아니 늘지도 비메시 그냥 카드 맞아 침보래 때 그 손진 맞아 봐이나 그 미롱아 케마 트 그냥 저야 나서 봐 아 비메시도 보래 단지 공리야 빼되나 차게 통보이나 잡아도 잡아 단여 비진 사고 나서 내가 꿈마도 잡아 그랬지 꿈마게 라소 라소 지 세게 맞다 칼레 칼레 니마르지 코 니마지 아니 콤바도 빵 고소로 그 꿈마지 코 니코 데다신도 그 디노인 그 코 칼레 칼레 칼레 라소 단여 번 로지 니 모모 세게도 와 나 당뇨 빈도 세기도 되게 맞대 문제 생겨. 로진이 그게 요 말에 다도 칼아도 사트 때네 로진 좀 영아 주더라 두루두루 셰셰. 건니 담어 버터.
4: 진이 사케에 내는데 타와 잠재게 내지 인배 찬니. 연락이 슈바타. 토마 제런은 내는데 포지 미세게 다니도 칸요 마시. 이런 용 네 쇼트 잠재게 내 망보 롱시페. 변나 니동 레비 차지 니네타 강니 통시에 자시이 낸전니 미머리바 차바톤 카미가 낸제 소다바 요시 대와 넘버 2 가시 더 말레바 다년데 포바 땡케 쇼지 연지 먼지 토낭톤 자자시 유대 하장 개체 버시
5: 토마 니네가 노소게 내가 가서 호마 헨유 타니 베스니데 순주 이제 예야 저리야 사만 nga cheri do ju yom shu chim bo sa ma da ba lu bo jong da se nye ma de ba ta nga ro de song bo le ya jian che hu ji ga re yo sha bi na ane so wa ti se ya jia chen de ta sa ga re dong ga re ao da ji bo dong ga re ju ji bo ma da na pe to ma bo ge ji bo dong se na sa nye de ni wa o ta ti ni be de go wa de lon do ge ji bo dong se de ne me ba chi ane sam ji bo chi ju ren bo de to na de ji bo shung ge ro ba ran ji bo de ne ka ji ni ma ka ya da wa ka ge ji bo ma do yong ge ro ba zhe zhe se jiu ni de la yang za za xin de ge chen bo le be na ji ne 아마라서바 통제자바만이바 총라라서바 동자바만이 당뇨에 난녀데 진주사고 나서 샤자바나마도 광벌 난녀 하죠뉴뉴리 뭐체 자자자지 고지 자자 세자바그나서 제사들에 소산 흥만다고 보은다고도 미르즈마도 요마레 에 대실에 다 땡손래야 신로 칼레 페 메식 난녀 몸보시라 용도 나살 싫다 두고도 당뇨에 나서세 토마 토마들이야 나로스다 지 건데 카게 라마 두고 저서 공나바다 길라야 샤마다 쳬 에는 고죠제 고가디 요마레 페샨다고 그거만은 유연한 얘기는 뭐래와 되게 중요하고 다 다다 시소 돌려야 로춘춘 몸보시라 용요래 다다 타나 로다 놓는 거 다 가르치는 다 사마 자지사 사마 뜻어요 때 남문자 때는 실로 정정 보는데 다 뜻어는 제안한 남문자 때 제사대 아니 로보 내장도 휴청 볼래 용 거 다들 휴토고요 말에 꼭꼭 세바도 꼭꼭 그런 거 돈이 야본 제터나 아니 건나게요 말에 때나 소사 뜻어 돌려야 인지면 지게 사마 두토는 사야 사마 때 세자바 많이 봐 서 렘보 지세 아니 인지만지 루종데 두종이야 아니 로춘종도 속에 녜마 되바시 사마자지 사시 녜 되면은 뒤집어되게 주는 못 집어 용고 말 뒤집어 뒤탈 두보질레 되게 요리 돼서 사 소리야 돈노시 황고 시지데 개체 못이라지 황고 시지 여바지리 차게 통보도 저 소리야 미주롱 인게레 마도 근데 돈에 자자 시데 여바지
4: 레당한 최소화 집에 이전은 티바탈 미네 탐지 세네 연배 공도 갤럭시 중 시소 안주 잡시 토완 네탄 타가나지 진유사 그 옛내 더다베이나 문고 세제 요바시 레스 대외다 마나 코네 나블렌지 가시 샤준장 잡아 요바 탐 포아 준장 첨부자 유에나 연나 체랑기 리포 답시 세디 가시 차치 망타바 탐 된제가 내던다 쇼나 인지 문제 세쉐 니게 토네 도나 세주데 하장 개체부시 디나가시 더 말레바 네더포바 땡케 쇼지 나 최고 도나 강자 시구레스나
5: 다 나 사디 좀 봐야 안에 타기 매매 타기래 가로서 타기 돈 못 집아래 너는 야 소소게 사마디 좀 봐나 샤마다 뭐 뉴스에도 나바다 나 차리도 다 저는 사사매래 얘네 피주나 뭐 총라 통연도 나 뭐 리브나 느리노 존레서 뉴스아 저래서 존레 코로나 나 차도 뭐 하여라 막 나 차 여백게 느리 저 뜻이 뉴스아 그 사마디 뭐사 담아 뭐 뭐지 그 당뇨병은 사마디 팽그레스 그 팽그레스는 저게 가래 팽그레스는 처음 나 차도 톰으로 와 팽그레 대 팽바스 죽으러 와 이나요 당뇨 사마디 当然，我们这个中央有嘛的，你这个俺们是掌握不住，所以下边人呢，嗯，我讲你明白不？就你明白了，这些的就你明白了，但俺这里的话，哦，等等什么的，你地铁里呀，咋咋些些，都叫啥叫的咋咋些，还加嘛就样，俺们路上些，穷人就是牛是同样的，说该钱不给了。哎，第一呢，些些，假使不能差弄俺家的，就当个就那啥不对，就该多嘛，再个住到差，就那不去，人家就有的，就进那不对，再个有的，等于说，但等下第二些，他目前他就不拿我的，老书记就那亚嘛都，老女女女，年轻时就那年女女的，这些的，第一个的呢，俺们大些些，我的这是同个的那边的，等于说的，用个的呢，老几年生的呀，被的啥嘛的咋咋些，老不用的就到，就当他那边没没几里呀，谁叫你咋咋些呢？俺那个呢，从这些偷个有的。
4: 他家别的，被他查弄了，我家住的有的，就是那老几年，咋咋些呢？没把吃，偷个药，让手给买麻子不要吃，偷个药。当然，最今年是可以年底个菜市场刚才是这些呢，第一呢，当然最查弄个，我家一个绿色牦牛的是，到小巴花东北街地段，可是长阿伯个绿色店。
5: 但是我觉得这个是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一个很好的 ཁྱི ཁྱི དོ་ནོ་ཤེས་ཁ་དེ་ལ་ཅི་རེ་མེ་དེ་སོ་སམ་མང་ང་ནང་ཡ་ཤུ་རེ་དེ་ཡིན་ན་ཡ་ཡ་སེ་བ་དོ་མ་ཟ་བ་ཤེ་ན་སེ་བ་གི་ཕན་ཡ་ཆ་ཡ་ཅ་ ちょっとさ、まげなかせロチさまがやがれ。たじこんれんやぺしゃもちばれ。こ、ねんじんぼじせやたで、かんじゃめげかんじゃしなくのばてせでよでばてでちゃよ。てしりでとれや。あね、あのそう。うん、順で。そうけそそけどのしんでけちんぼです。
4: 그래서

요나 머제 랑제기 차셰 토와 네타 제니사크이네 퍼바이나 젠바데초 원네 원고세제 요시 대화 가시 체랑 샤준장 잡아고 요나 차지 문화 류존라 마가호 요나 응거슈에 세제 하죠 뇽 잡아이나 원네 랑기 카제게 테네 도나 샤주데 하장 개체버시 영구바 안추가 조제티 제당 조제티초 사제 종장 뇽뇽시에네 남주인나 장바통 자원자부 준장세나 펜토유에레시 저제대추이가 아차디 뇽뇽인자 아 남주 진이사크이가 내라 펜바유에레시 가세다말레바 멘통구쇼비이나 당간추이 체레기 멘발라 개차티치 랑기 창아부가 니체당 뒤치 멘기 모뇽라 천자샤주대 개체부유에레시 마도 당간추이 총반난라 대기 대통네 펜첸본두다 야나 Jambiga Sesota, Mengangshung Tongju Yomaresi. Re, that is Amshin, Namalinje Ne, Nansiga Lensela, Sengjinawa, Toja Cheshu. Judin, Namalinje Gadu Yenayo, Lucy Devo Yunwe, Jashi Mendu Shu. Tinjimiga Lensena, Nansu Mutu Che Gela Dede Shuine, Jita, Jumbu Yi Negi Tene, Gela La, Ganja Shitashi Nanju Yunbe, Namalinje Ne, Tuda Sengjinawa, Toja Cheshu.

0: 다데 베그 소아르 바타나 나츠모기 초아니기 바타 드와인 드와 하존치부 여자 어 답베자는 가츠게 바든 주즈 어 나츠 베그 리조 초르와 데그 노로라 토만 드레송 여자 메존지게 구파치레세나 어 구바제요 지금 노로도 네타지데 초르라 니파그노도 츠리완도 바 니차가 츠리와 삼네 때 소아르발 때 정고사 마체다 정직의 국가 자체 메커니즘이나 소아르바 같은 검시 뜻소 소아게 검시 여부 때 로조자고 지제 근데 그 선바야자 내가 저 벽에 다지 사찰라지나 토강게 모차가 있는다 다 소아데 마운치슈도 산나 나모니 존테 와 벨루게 소리다 저하존 쳔보요 데코로 그 자지다 통지다 마치다 초아게 룰루드 차가 우리가 죽이티 소아르바 그 소바 노지 냠모부치드 그 라타 셰바 여자 데페자는 가츠게 베게 소아르바 데게 니팔 아타나 가츠게 파딘 제지긴 제파포 유토요 덩오 문다지이나 쿠마차 멤버자 데는 가츠게 초아게 토라 공시 옆에 예찬의 존데 그런 공로사 자단이 짱아 슈바야 내가 저기 영자게 시바데 저도 통통 잡은다 지나 지비 크로 멤버들아 니는 가서 그 베게 아 아젤라는게 제파포 코니스 자전조 켄 코레라 코나즈는 진 멤버 니는 영가 저기 소화기 도시 아무게 나타체 켄 진짜 그런 모자들이 시짱아 근데 되바래 어때 따때 베게 소리기 노든다 디노로 샤와 숄롱다 소와 시기 고맙다 저 틀리즈 시킨즈이나 뭐야 츠리와트가 배도시라 여자
1: 제 곤드 냐잔츠라 주소바노시 타 뱀행노라 용드니 나치 남준 조이고 곰시데 하죠 자치무신 바 송요르센도 나츠 남준 조투치 지구 도슨 대지거든인 총이 곰시 여보시요나 나츠 그 대통나이호 겐송 여보시시데 조지 공가송 바노시 당아치 베지 소아르피고 종루노데 효 남진지 곰시 좀부터 소아르피고치 종루티 찬다사 몸보요파 다니 나츠 란데타 응어도시소
0: 아테 나라치 카치레 담헤바체는 몽 송치레라 데 로고 송치게 바타 나로게 민게 통주샤바체레스는 자카게 머리수르게 테라레 잡초야다 통체야게 어떤다 시지세지메 탑시세지메 반조게 잡초세지메 데 로리진다 제몬다 제몬라 통체도 지체다 지체이니 답베 자카치다 있는 것게 아 땅게 어야 정도 조제박이 지라 라퍼던 같게 뭐야 벨루스로 시지마 마레스로라 아 통제 제기여라 다른 배자는 같은 나런 게 시험 같은 게 다다 이번 어제 뭐야 아 마레스로 뛰나 나는 선체나 르바송게 뭐야 배제라 찌띠나 때 뭐야 대체던 제르고 나라 지라라 뭐야 찌띠는 대체던 제다나 내가 저게 당기래 어야 총체 접제게 대바트 지라 그 총체 접제게 지라지 뜻이 놓을 시제 몸부터 더 태워 봐라 당은 저게 아 대놓으라 민사가 저게 어야 대토바티나 지도 그치 자치자니 놓으라 적거게 돌로 만큼다 돌을 랍수 기타다 총도지 쳐봐라 혼란게 흥이야나 들었지 쳐봐라 대기 총체한테 있는 것 머리스르스 지마 돌로스르스 지마 어라 오타텔레이나 호야 시지스는 제지 쳔부저들의 자요라 등노로라 조우등아 지금 아 벨로스르마츠다 돌로스르가 만나 소중한데 소고 메콘테 진데즈 호야 쭉고 오타텔레 마츠다 돌로스르다 등노로 머르스르 여러와 데다 칠로기 소르 다로다 돌로다 소르 칠로스르 송데셰바 다 돌로스르 칠로스르 송데셰바 데스르 송부데 냠도 폐저 동지게 어 던저게 차지세요. 이거 다때기 지라테 나츠게 벨루스르스디메 마콘테 차카 다 제모다 제모
1: 제데요 다티바트 벨루스리테타 젠타 다베요이거 지친소디나 다 수리크 용루 진진 코나마임파 자캅지 메리사크 지 쇼종 초딩거 드니 야브지게 데라 니반 주쇼 슈지동이거 드니 중국 대통 카자타메 바지시 드네가 치 잔디시베거 지른 추트 냐잔세 동 카다시카 콩키 드니 니베 루시치 Menchun chu tin jisu la jisa yin gelin thong, jirim toche thongwa thong, lamsun zuba ji ji, si longshar jishu shi pi. Marisa ka ji shangchung chu tin kongka, mongshi jiku hongsa tupu lesi chen wu pi. Menchun jashin nipa yon ten chun ji chir chen wu pari. Kongki, xian ni tenke ti kashu tenke ma shongwa thong. Shide manna mandung yi jinli shungwa rei chi songpa ri. Shide manna mandung yi cha jin tini shen na. Maris haka ji shangtong zhongda jin chode kong ki. Mende manna ge donbu mandung wa tong. Lava de shong chen tu yi ge shide manna ha chung kongbu yu bi. De tie nyewe lu shi ri. Zhong jen men kong ge jimdi wong ki. Yer men ju zhen bi gong zi shide manna nyar ka wa tong. Yerin de li bi manna yi chung. Le den nu de ngong pe ji la. Ga kan che ju chi song yu yu pa ri. De tie ni nya jansi ji. 中国用都有把力。

0: 기 규지식 사바 내유바 아베세다 계급기 시름기 내리 갸다 응급중 납게이나 탱탕부로 담세 제제 내리 직종리는 메리 직종 주규기 남수딘데 시도하시
1: 레자라 다디안 곧 대점지 셰바이나 직규 차고 그 직기 나로라 답변을 찾아비나 별한 요정 그 나로라 봐
0: 시장
1: 균동기 내시디다 림부 민저베 맹강 카도 맨주 셰바이네레 맨주 겐주기 동주기 제시죠라 봐 문제야 제시지 티 직종소야 레도 다 대공을 있나 맹강 치와를 침부 있는 공토점다 야 시림 맹강을 침부 있는 공마점 야면에 대래 도와대 야직 시림 토와다 즉 종기나로기 맹가 체디게 이나 공토와 딘제 라소가 내주요레 다지 다레게 나즈 직벌이야 아니 맨주기 공직버스야기 선교 대배베 제르와 시주디 베베 제르 임베이나 가바땜바 이내레 시림게다 치멍실이 교회 나자 망부지 임베이나 다 되게 주디 좀 가바 주여베 이내레 뮤드드에 직벌레스
0: 어디레라 타라지 단 내리게 대수 인내량주 착시 토웨기 내타 지분의 교류기네 대신 올람기 년체타 닝단 착제기 내소 중내기 균통기 내유라 단도인나당주 유라기 년체타 대신 저 유루기네 샹람 샥수 소기 림부 당부 타 200기 샤주 인내레 제공되나 주동아
1: 슈잔아 다 데이터라 임베이나 나자디 제유기 다 직교기 명례 지야베이나 시림기 나자세야 다 시림세네라 치멍시 규베 나자로와 다지 다딘 겹라 제베 시림기 내리 대단히 젠덥기 라다 제규베 세도치 말샤 산에 가기나 다 산에 소수 등의 내주의 송리 제제 릭지다 십차 동초기 요리 시림기 내리 대다 외주 제반이 맨주 겐주기 동주 도담 제덥지 인베 겐주 나로라 슈겐기 망조 주의는 림부 강식기 맨주 레공수 맨주 제규 당과 제바 인내래 다 되네 정리기 미개기 면주되게 당과 지왕기 콘스도기 예배 시림기 내리왕기 이나 대대 제가 딥기민도 으스슈에이
0: 시자 안다 간다랑 하나 저 초요네 면주 겐주 테리아 윤도 단제 하나 좀 망조 주기 면주 집에디 덥디젠도 등고르바
1: 딱다래라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1: 직 랑발라 조베 규림투라 칼로베 아니 남규님 바디야다 창슈슈치야 이제기 니즈 문에 체뇽이라
0: 시장 시장 다디 더비긴 니즈디 테레이네 량즈 상하이 총계를 게데 제유기 포도랑고르게 직수레 계획이 칼로발이야 춘진치베 테기 아니 정진쟁기 도담치도 된데 시 된동아
1: 늘으셔라
0: 시장 다디 뜸베지리 니레 편제의 능외세 되버시 튀어시
1: 다다르셔라 달름루데 나노라 이나 파동랑고르게 칼로베 상하이게 법조치레 카 요르발라 직 포동남단세야 홍자 남단세야 홍자 메고 법조세야 요레 디게네 다직 주바 밀룩바다 람바두이나 주바 밥도 주바 람다 통외 주바네 아니 거습무 땅을 냠바냠 쩌다세야소
0: 시장
1: 나라 거습기무지 제로세야 딘제기다 디게기 니즈 양세 통기 유바자도 가다 디게래야 미제 아니 내주 디리 튼딩 당부 임바 있나 칼로바데 다와 숨긴 나노라 공세기 법조 숨부네 주바 오르 메적 봤어요 봤다 내주 디리 튼딩 니바 임바 있나 롭지기 나노라 공세기 법조 숨부네 주바 오로 메적 봤어요 봐 다 계시 내주 디리 튼딩 숨바 임바 있나
0: 네세
1: 내가 가리 이내 팀마 숨불래 게임이 좀 쓰기로 봐라 야게 나노래 시 보고 산츠 쇼로 봐 슈자 팀마 숨바 임바 있나 법주 숨부 대단해 남이야 주바 오로 메적 봤지 덴비 카세 보지요 다야 민망 보지기 다 대 가려래 아니 nga 모저 디단으로 마주 보이네래 nga 모저
0: 셴바오
1: 다 칼로와 셴바기 모저 야제 모저 집으시게 용바 있네 지구리스 다 딘데기 삼로 덥디 부탄도 가버래 다 이내래 땡게자래 임바 있나 직 정진지한게로 봐
0: 지게
1: 준진지답디게 직 냠도 배주제용도 된수여베디 내주든소 세지 내라 비고 시부치도고도가
0: 주자
1: 모저 집어 개버 이내래 계란게 동시리에 이내지 직 자만다다간다 칼로베다 베게디 요르바 보통랑고기 공수 요르바
0: 네세
1: 송리치야 라소보 체제 아니 계란게 내주디리

0: 대 콩나야 즉 소뇽 유미 가세부 시도 토비야 딘데기 즉 락제 나서고지 비주 제제 아니 도담 지기 위에다 딘데 송자 아니 랭게기 대왕기 삼노 저번에 마지로 하스회이
1: 시산다 데니 유지 전에 지도 제가 지르바 네세 다 상하이 루시 주디 등교 전에 단답도이나 다와 숨하자지 진동아 다 딘데지 주디 삼바 주소 체설이 있는데 주바 밀루베기 내도이네 자정 납주 하자지 용도 친샤
0: 시자
1: 다 메고르단 랑고르 법주 전에 있는데 능력이 띠부디 배제 체제 투도도 주소 지중 당주다 주바 오르겐 랑코르디 멍뇽소기 체리니 데치 베제 체리탄 투맹아 랑코르 교동 체베 아주 칼로와 반티베기 투즈디니 레까마 주잠 통도 친유바탄 주베이네 랑코르 되베기 뇽소르디니 레응세 되부 레소 친요시
0: 제라 다지 주베네 강자 송급치에게 체도 민바다 코나주 다지 법조카기 이네레 소수일릭지 지게 되게 이네레 야고치체도가 베나차샤바 이네 칼로바 솔라야 아니 법조디 규레야 Mota tinte tinte to mangyong roba, driba mangyong tinte tinte toos. An tinte si chik nezu tinsu, chedin tinsu chik kebraachi tu yin na kalwa soso ya ta soso bangdi ya ge tuzu kazizu kome xie ya ta.
1: Shuzan.
0: Soso di nalo la chimba yin na.
1: Mi
0: manglu zhengi yume. Mi manglu zhengi yume. Tuzo chik kaze tingse chi yung roba. Shuzan cho nige ne shuk keba yin na. Lega di gyuchu tong ya la yin na. Muna chang ne ge pende ya wot. Tungkijayla, dawa sumzam laklin darwe nanglo la yinayla nizuydi gyanchay ngabchu zamchi takju topshia asa sungkudwa.
1: Tarangzi, shuzanda tatengi juujigi nyamnyong tiye yinayla nganzu da Shanghai zan mayinbara sanaykaagi pabzutan namtangkaagi todamgi tiyali yinayla jeshi yabuji kudyonchi awarwal.
0: Zayla.
1: Nganzu pabzutan namtang soosu yinayla langkuru ka gabe gabsu yinayla nyadyonti da gabdu diyo sengsin sabu yoba. Tindachi tundiyo da tilaya juujigi 자완의 마인바라 먼저다 정진진게 뜨고 토담라 된제 콜로슘 내림 카세라 라레 따르웨기 아니 체주게 남수 된데 지속부 이나 신내다 유린 코츠베기 토담 제도바 마세는 아주 망소인의 법조 칸에 보동랑고르 되베급 수인의 체베기 강에 전주 인의 원소 타주 톱제 주부츠인의 티웨다 데라탄 티웨 내수디부 용도부 리스쉐인
0: 다지 도뒤제 슈베인나 퇴균도네 아니 다 공도 슈에데 밥주 치레 카긴 나로라야 라지랑고 데뒤 체베 니즈디게지 다 대자마세 있는 안조 넘규 종규 난도라 이내지 가사가라 직 조주 치뒤 니즈 나서 버치로 봐 다지 랑고 게 동뒤 니즈 나서 버치 체스버리 대다 있는 초 가서 가네다 주지 체제 자지 중미 이내지 망조 남아니 바도 조주 치라 뜻디 준데 준신 요리 다 팅주를 임바 있는 안조 중미 망조 지인배 응원에 만주 내가 된줄이야 형대 치고래라 공립 내래 대유기 시주 망부치 뛴 거지 되게 아직 초 니근에 흉눈지 개버이나 직주리 되게 야구치 투제 탈 투제 세버이나 펜버 토서디 가지 망조 주제의 수행이
1: 다란시 내제 선절링게 삼대레드 드링키 링시레제 난 행게스로 구디 슈베게 난도 카 숨잠지 니 푸스베히 나서 집에 대세나 연결해줘요.
0: 행기 수대자고.
2: Nangamune tapata. Zhongguwei chokdu guruwa xing yubatila. Gibu tamba xiesir.
3: Gibu tambi juosang tangni. Minam ki chongwe chuki, chaju ki, zezin de pul kyuruyu.
2: Gibu tamba tani, jiechila lobayang.
3: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상성갈
2: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덤지수
3: 기부 담보 남니 노주치시 미경시
2: 만주의 년탐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보이 기부 담보 당 조신 기부 담보라 미빛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인

0: 콘조 카셰 줘야래 콘조 다치 소소 내가 듣지는 내 튼이 파 소소 제제 다치 소소 버전이 중계로 되고 뭐 카셰지도 열라 다단다 그랬으나 지도 트레이닝은 지 갈간 좀 다치 소소 소소 니불 띵제 다치 신나다 지 가서 부모님 신으로 둬야겠다 지 딘제 차는 요 레슨 열라 딘제 차대요 단다 소소 레게지세 날리는자 부로 친주 라시하고 아니 니네 저놈이하고 숨는 다지 가서래 진행 균지 토야겠다 말한 게 저어졌는데 뭐고요라
1: 이제 샘팅에다 진행될 가신다 딘제 정기 비서지 봐
0: 아니 딘제 소치제 다지 가서래 진행을 하시 니네 저놈이요 딘제지 지행 숨는 지 가서래 부산이요 딘제지 부모님 딘인들까지 공존해 나가는 게 있다지 가서를 지금 유진보다 니네 다지 소수다지 칼라간장보다 공존라 무슈 규수네 다지 갑교다든지 지기율
1: 네서세 또 결혼하기 때다 응나 실상 기타 불고다 펜젠제 수기락제 주제 토도 되지 인도 달랑제도 진도 문제다 낙제부 증원에 당부 청약이 또 나지고 해서 다 당되지고 해서 진짜 근데지 문제는 그나
0: 다 들으셔 나는 또 다지 진행을 먼저 세상 부수스 원님이 그랬으나 지금이 지기다지 가서래 이미 균진신이 차대로 와 답이나 세상 부수 규제는 그랬으나 진행이 제제요래 이미 그랬으나 경쟁 중이요 수능이 그랬으나 지 가서래 배우는 누군 이제 텐데 어디 그랬으나 뒤에서 무슨 거야 이따 계정 부수 차는 것은 그 나온
1: Lesslese dan la zhe wa su la lin chi ni chi ngun ni shen ta ti tang bu cheng du kan de chi ne gong bu zu zhe chang gu la.
0: La xie chang ni chi ngun shen tang bu go zhe bu ni ta tu ni pi sun chok bu shi gu yin chi ngun na ran zhe zi ri ram shi yin bu war. An yin yin ga ra si na ti ram ti da di kim jo gu yin yin shi yin bu war. Ti yin yin shi yin ga la sun yin ga ra si na kan yin ke se jie yin an shi yin da chik su su la da chik 신신한데 같이 그래서 대지지 잡아요. 다시 시도는 시신 그래서 나는 좀 변시장 나는 좀 디스게 참고를 샬. 중앙지야. 중앙지 다 재미는 아니 이제 그 미세 사업 팀은 저 규모의 매치 고쪽은 가는 간제면다. 아니 이제부터 해야 매때 문제 되버려. 다 상에 나는 좀 내리 문제 내리 팀 말에 신다에 다가와. 그래서 딘데치 개바지 진제 아니 내가 딜간에 계세 재미는 제부 딘데치 다치 니제시 되는다 그래서 딘데 요소를 삼서
1: 챙기라 네스네스 땡큐 아기 토를 거야 제나다 남규 라시디 정도다 저도 남규 좀 거야다 대가 신 거야 저니 제리다 던지다 제제지 못하던 저기 문신이 신 거야 어 딘데치 뭐 듣는 거 봐라
0: 제나
1: 땡큐 인게 나게 기초 먹고 뜨서 치는 뒤 콘솔로 좀 치디다 카달로 저시 다에 내면도 야면 콘솔 낙제디 야케 드라이 치도 세기 터시스르다 근데 근데 비시 등기나
0: 저 그래서는 나랑 지금은 최신 뉴비는 부디 개체 뭐 싶어 통은 딱 퍼져지 최신 야 준주 사무실 개체 뭐 싶어 통은 나는 뉴비다 준주 하와도 직거소래 퍼져지 다른 거 뭐 추인을 추 개인진 야 같다 지금 또 시티 그래서는 직거소래 뭐는 좀 인바 자 직거소래 직가 크스단 된바 아니 예 파치 참된다 된다네 진짜 제일 되게 그래서는 라신신한테 믹스에게 다 딘데시 해주시도 상비라
1: 제발 근데 개나게 루트부터 쓴다 너네게 두체스르 근데지 백사지 가봐가면 이거 거래라
0: 나보다 프로치비 참도 아니 나란주 망치를 해서 예인들이 신성이 진이 튀비 나온 다지 가서를 저 가라스는 나란주 불안전 좋은 것이 장야리 나온 다지 신문이 개나도 안에 치스기 때문에 지 디엔 가레스나 진이 다른 이 문제 신다지 딘데스 제야도 상상 증길 야 지 규의 경우도 있느냐 선이 쇼데 파주 셰리 두야 되어요 뭐 딘데스 이케와도
1: 레슬레스 근데 개나게 당한 한 주기 세르산다 던지다 불고 내가는데 긴지는데다 레디 다 박주기다 십차가다 야면 간에 치를 얘기지 봐 근데 이제 개나게다 내가 대체 영원한 건 진스네임도 야면은 이 세미나니 네버스 컨디지션 기능을
0: 다티 가레스노 나란제

0: 외부도 그래서 찾아버렸으나 다치고 이제 내가 배 최대한 타는 다 파도도 접으러 줘야 돼. 또 내가 이제 치 치료 접으러 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배 뒤로 학생 지침보다 가신 침보 뒤로 지금 이제 그래서 제일 있는 그래서 치료는 먼저 소재 뒤에 이제 민기 그래서 이제 쉬지 않는 거 보장 못하라 하면 죽으라 디제이는 먼저 제시를 내야겠니 요리 치는 치료 문제 소리나 개비다 망제 소리는 그런 소리 나서 봐 아니 라바르도 그래서 제고 이제 뭔가 치다 그래서 디강 주도 먼저 레디 치료에 대한 장기 내면서 쉬었더니 난 원래다 치료로 통한 전 먼저 레디 하장기다 지 롭치에 내지리 삼산 나랑 진지요
1: 신다게 나게 문제나게 된다 레디 치즈기다 레디 디킨데 레디다 레지기나 베타 코 쩐도 하부다 동거 봐 제네다 동무 인디다 오 레가 제발 강제 예비스지
0: 레디라 그래서 로동가 문치는 문제 레디 통대야 사실
1: 제제
0: 치 가서를 페니샤샤나 문제는 이 이렇게 그래서 리얼이 다시 가서서 샤신전에 로동가 문을 그래서 니도지 상황에 등사 통도 집변 시장 말한 줄 보장 나서 봐. 말한 줄 마침 배치는 지금 구글 나서 봐. 좋아라. 지금 파치면은 파워비 리포트 나서 봐. 두 칸에 가라스나 문제다 지금 지리 내진이 추 샤신전에 리니 슈샤 차드도 가라스나 콘솔에 가라스 니니 다치 가라스는 들어오면 지금 뭔가를 즉 규제가 차야 왔다 가라스는 스 로그야리 다치 가라스는 민지 대응으로 삼사시도
1: 근데 그 신진선 좀 봐라
0: 진짜
1: 나오는 나 그러니까 나 같이 아니 그래 재미 견제 불교기 텐자스 그러 왔다 사실은 이제 대가 쉬는 텐자로 또 이제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당사스 그러 왔다 갑자기 당사다 등으로 개공 소식 그거 봤다는 게 나.
0: 먼저 레벨이 그래서는 부수의 소재진 유가래서는 지금에 나는 저 미기를 직변조 등이 요가 고난주 따진 여자 지하에 누구시 내려와 네 나는 저 그래서는 아니 등산 그 다지 개가 좀 비나 송신 비나 또 저기 건디 카메라 샤야기 딘저기
1: 디저럴 땡기 나는 현재 다 나즈도와 락제디 김지지 아치도 다 전이 지금 임바다 루트리에티 이제는 거봐 다 딩게는 디게나기 삼미나다 네 마음이나 락제디 피게다야다 야면 균진 되어 레부치야 나는 현재 기초 딜레 망치야다 콘조얀 테라기 벤조인 보소 에르바 어디데 텔니 삼르 콘차르시 컨디스팅이나
0: 다 마음다서디 나우조고리 삼무시타면 다치 하장기 진부 차려. 당연히 진부 차려도 먼저 가라스나 지 가서래 민디네 다치 잠이 캐세 제국으로 그러면 캐세도 지디 찌네 말한지 진이 근데 진이한테 대결을 시도하면 진이들 가신들 얘기 삼가 증길 아니 가라스나 딜러 가라스나 중중사디 진실사디 대결 지무시던 게 다 쏜다 가라스나 지 가서 눈이 더 진단도 해야지 오늘 이제 밥 먹는 걸로 같이 지금 수술 제거나 눈이 왜 밥 먹을 때 이제 그랬으나 눈이 더 진단도 따와도 이 캡가 망치지 토는 이런 줄 그랬으나 눈이 다 소재의 낚시도 좀 남의 토야겠다 지 가서 그래 눈이 시스템 안 그 끊어지지 마 오늘 이제 토는 말한 게 나온 딘제 소재 레시안 아니 먹는 걸로 개그맨이 말한 줄 뒤털은 결국 침몰을 하니 나랑주의 뒤토록 배중제재에 말했으나 치매는 배중제재는 문제중에 그랬으나 왜는 바로 대야는 그랬으나 승주가 이 지금이 망주의 성산등길 수능에 그랬으나 직수술 수신교대 지금 뭐 글리글리제는 지계유로 딘대당하게 승주가 이제 이제 망주의라 비우다 그랬으나 망원발하니 수신진에 가만히 망구치기 Washington은 나랑이 삼나 근데 양만주 성주 지지라 문제 라시텔다지 도주 캡처 유튜브는 lakshi di nye tuwiya la ni karasina sunshu shi chayi sangi.
1: Tati la gita zingne ta minan sida tanti niksayi ki lakza yorwa. Ti kinzi nye lambi tol tati niyak to yakza yorwa malam shu ayi.
0: Lasa il toshin, toshin na nila.
2: Sendo nama tsuwa, ten di kangchong tolengi li tsen shu ca song, shamla nama lingge tsuwa mutu je, nganzu tilam to kuti shu be, li tsen shima nama sinjo na shu.
3: Jikyun chokbe dushi tenpor zu.
4: Gyangkyun lengpu sabaran bebe gyun.
5: Zenken nambu cho, henge gukham sang. Xiangle, Jikyun chokbe dushi tenpor zu. Gyangkyun lengpu sabar bebe gyun jibbe chidi li chen shuk yi. Tiri wei le nang so, wu lian chabu chong girki. Dang zu gyung ki, xeb xu bui che tor dong ta, pian zhe qir dong le gui di dang wei guo ti xie ruo na.
6: AI Qu mi nian zhu, tu zheng sa bian wo zhe er, hian ge, guan kam sang, nga ni mi teng ri nu ki nian zhu ba AI zhe me yi, ki ra ni, ni nian zhu xu bie li qian sen du ru ge shu.
5: Tie ya Yukyuki Pargyamki Lokchun Gyun Shouwata. Lokyu Kwaru Lokyu Kengchung Tutine Lok Sobaso Todamki Nedun Zekzita Gwanyongjian Tidani Ngunche Nangso Wulian Chabu Chonggirki Chongmi Mangbu Gyundenki Sunanshi Yila. Dikui Lianchibar Chuna Yangyong Zinchi Shukilege Kurbushikshi. Ngunche Jik Ni Sung Si Nye Teji Kabar Gyunye Leto Mangbu Yujin. Netun Ningbu Takshu Motu Kone Shudu Sabayang Gyal Livongwe. Tida takshu qibar, dikui le tun, minne simshu mangbo duan gu gu yu. Ji ji ning qu, jia yun dikui, dang jikyab qibu yi shu ji tenguang ki chang bor xie yu. Ta jia le tu changbor shuk qin qia ba tang. Chong mi kang zhe nyung du song di, dong le zung dang mang tu qin yu. Di lu cun tu, wu lian cha bu chong gil ki, yang ta be si gyung qie zhe gi, da wa zu ba tang lang lin tu, da we lop zhung lop su ko gup su qie di. Di li, xieb xu bui qie tor di dong we qia qiu ti. Shu ji nam zhang ki che du xia ni gui di shu qin dang xing dang zu gyong le di ne ga zhe zhe wa ta nyam zhe le di ne gang yin se wa ngui zhu le di ne mang le pian bu zhu ba jie che di xie xu bi che li su ta pian zhe qi dong wa ta xi jin zhe gong ding se ta dian di yong yu gun tu nga gui di dang yu xi tu yu xin bu nang di le qiao gong su gian de ta ri tu mang le zhe gong ki le tu nyu xin qi wei ma la dian bie ji dong zhe gong qi dang le xiong nu jia gu bi yu Chong ge ti cha gen ta chan be di le gong si ge zhu ge sum le da zhen zu zu xin ne ge cha gen zo mi be di le ki le le chen na deng zu le di ne cho be zu gyong le ni chi be ta mang cho cho be zu gyong ki deng zu le gui di dong wei che de gu ne cho be zhen zu ngan zu zu ma se dang zu gyong ki zu chi be ni ge sum zu song di gu ki ta jo tang bo na ni xie xu ki le chu dang ge le tuan kyu yong le qiao ba che di wen che zhe gong qi ge tuo dam qi ge mei be ta Tam jin qi ge mi ba, ka dor seng xin, jie yin bi ne dang le, ta ji du yun duo dang yu shi. Tian wei di gui ki ne tun, chang wa di le, chou ji ge ding tu, ne xin. Ta ju tu duo du ma chung wei, ge de qi duo du qin yu. Gang ne ti xie qi, wu lian cha bu chong gi ki chou mang ki, chui dun tun zhou lam sui zu bu shi. Di gui dang zeng zu ki, zu qi wo, chong mi u lin ta, to dam wei, ki le jie chang wa nyam du shu di. Di gui ki, ji bie le tun ta, zhe gong ki gan ne le, tun mong to xin zhu ta, tak zui qie bishi. Cha zhe yu yi qian wang jing, ge ji di gui tu yu gup, ting a kheng chung tu gong bie a le ki, hi ni tung gu mi la. Par kiam zang zhe bui jing, ji bie sa ku nam zang le, ku rim dian bishi yu. Mi rim bie kuang tu, ki ni kheng chung tu gong bati, ta dong chung mi nam le gang e qin bu su yu. Di gui ki, chui mui chung tu chong ne chong mang gu, sa ne wun su, tak zui zhu xi, dian ki qie xing. Chong gil to dam di ka gi tu to du sa ne til song ne zang cha che bie. Tu yu xing bor ta ma chu bie ga ne ti, nian chi gi nang tu di la ngan tak chu chung yu. Tan da le tun chu bar gor gyang mi chi bar, ne tun chok zi ding bu ne lam xin chu bie ngon ne tak di bu du. Ji kur yu le gyung do qin bu chung wa tong gup. Wang xin ge ji di gui ki chong mi li rung ki ngang chu yang yang che. Tu ga dar chu mu ta sa ne ngui su xung tun chu bu gu. Chong gi ti le tun nyam chui ta ga ne nyam si ki nang pa sabba si cha yu. Ming ar, rin zi che na zhu gyong ki ga ne si ki sum chul hak zam tak zui che pa ta. Jing ni sum si nye te zhi ka bar gu ne le to tu zong le sum chul so si cha yu. 망초기 토난 치슈치 주무기 동용타 집에 용보 피주기 내통을 미니 총기티 디구 구기주미 투러 디레레 튼키 카세 용자 지토 초용니 라달체디 지토 리리신 꾼키 밀람토 용자 체브시 총미 남아젠타 정시젠키 구쿠미니 총기티 디구 치동야미 니수자숨키 레튼투베 망페 레디 샤동체디 뉴체치제 중재 연락제 규니 드롭토발체베 총미 시워잠키 팁팁지키 냠수지슈토바타 체토 연락토디 튼다 충자남 캉베고니 마튼발 탁주토바타 튼다 뇨부남 뿅뇨르 탁주토부유 망초기 균딘키 리슈 탁주치바푸 망초기 초난 차부유바타 주신문세 베베 디퀴러 디퀴 땅전소키 니치티 이드응학주 릉루키 디레 셰슈남바 최대낭 비니 디레 춘외타 지베 용법 남냠토 토담치베 치미 지툴 주바타 키레키 셰슈 니츠르 신니 라치랑디 춘외 도린타 페주 티웨 카세 용알 꾸디 다유 쿠류 짱말 주바타 춘외 도린 카세 도친바 레튜 주베 뉴르체 교스친베 디퀴 토데나 쳔탄로 치디타 치기 도친송 시 진인추 상시 총사 디퀴키 총미 강제리기 장불셰베 깨제티 갸치 총미츠 튜몽기 섬드 로볼주유 양탁베 시경체제기 다워주부탄 랑인토 다웨 롭중롭소 무튜딩섭타 딘딩앙 비와탄두니 뒤메르 참베 쿠유타 뷰리 셰프슈탄 저와유베 심체기 저와티다 리리시 망초기 로디 저월 둘시유 샹러 무튜티 사투 나중기 균도라 쇼 송가와 더뷰 포유르충웨 꼴시 센로나 롱어 뒤주뒤와이 콩토 편중 하세 총군이 파골키 타골장 레게 미진 갸균 지링원용 출시머 숨러야 리그미바타 총시기 멍시 지구니 하람 동바 더부시 타차 하살 대워지타 쇼거니 허장 지투 제기 남부차 유티 총군님바 대워치바타 뒤롱 디친 취타 따스취니 쇼바 더부치바 편중 하세 변조 락제 사비구타 하세 토살구소 초수지니 티게 중심 총규기 갸균 지링원용 출시마 갸탕이슈 자개팔 치르친유 변조르 피게 동월 짐주원도 교구 천배타 초배슝람타 흥이 짐투슝람 혀시자람 광가남탄 기준제타 提醒 총습기 슝람 차와망토 당어제리 하살 슝람타 자람 커주 제념두기 능수 짐주 마라지 주유 흥이 짐투슝람타 기초진 퇴뉴주 슝람키 낙추니 하석하기람둠 혀시 짐투슝람소 전에 남장카치 주니 샤동토바탄두 하석대월 체배 추주숨키 촉두 짐주 콜게타 추주니키 변절 콜게 시제차니 차유 총기 세교키 조기니 시체내령외유 파골 나총송경타 총귀님버 교구기래 퇴러 귀디 땜부당와타 청규 통부 총람족숨키 사워 동차 교구리 축신신 진뉴 미순타 로쇼 친동 퇴냠토 진불 체배 롱어 동키 나총러 팅적키 순수 사바바유 원체 뉴 귀사니 총수시인라 타자 톡지 강치 망복 준유바타 튠주 무제 총타 망초기 링내 류제디네 원더 탕친 제준디 장부 장키 참단티 팅적기 총규 시도 교류 지 총미 디친 쥐갈키 원면에 추 천수치시 명철 섬유 티달주 열두수 기추 장토 참참의 규급 총미 솔 총기타 장도기 킹베 총길 정진키 타월 총길 제냠체키 지도 용철토 링체 지리촉주시니 유베 총길키 추규니 치기지티 더불 교바타 링체니기나 추타 니주링키 추규링카 제둔링카소 추정기 발동니 제시 뇌마니 쿠미 지린시주시두기 총슝키 수구지발겜바타 지리갸하잠키 토세 신주 등부 모장키 발겸식무 준비 가마증의 장도 망편섭슈 콜게 시제차니 차유 정진진키 민문병아 초월 균도 동시유디 인류 지출랑코 스치타 인류 총계 토담내디 계급진비 냠제 차외 更新태지 스치소키 사투 나중티니 추무자 규수치바타 장도 망시치바 정진 쇼발 체디 탈계치외 랑추 순수 발신유 샹롱 무튜티 신낭토 롱어 축주하점키 세심경비 골세로나 다워둔비 신장 후규토 차와 신두치 허딘 총길키 총연토 내비 누규터구 가마 뽕기시기 갈스루 갸규 무숭야 미신비 서술시토 갸딥체비 마멸로도기 터세 뷰무 참술립유 bēmā tāng yūmī cī gu gu qiān nì yūmā yūr xīn yūbā tāng.

제지 레베 테네 포베 닝거유도 테네 응급 집에 테라이나 자르벤 기에 테네 심주 칸기 심주 제부 사르주 실레 세든 제남 년다라 소팅 니엔 총계기 미테야 크북 테네 다 미베 테네 포베 닝거티 년다라 소팅 질레 미주 켄레이나 답숨기 중이 바탕 소자와니 미주 켄레이나 테네 포베 닝거티 소팅 직레 미주 켄레이나 답치칸 총중계기 치오이요 제쿠도 제장 소양양 조태야 전년공고 집에 제도비하고 시크레샤 샤양 두둥이는 클라스에지 신제 리강 직세비나 전년기 두규망부 칠부두비에 바탕 로크리에 한정 로진기 수리클럽링기 공고 수리쟁비에 기계의 치모와 양미시 우진노의 심죽 소중기 인해주시기 나는 클라스에지 신제 리강 직세비나 디미류부나 풍소집에 전년기 두규망부 칠부두비에 구해요 Takje chebe drebuli shibu ina, tamaan tenpa ham, shabtaa soo sebe kingi, lubu naa pungso tebe jenne ki tukyu ta, shingze li seji, onse tubu nyungdu rungi batang. Shimjung mine, tamaan tengen laa soo da chexin, konzo yaa nishe dumara nindara shingze li ke, dungyung upchuk sarajuba maase, shingze li maase kong, jimbe nang dube tukyu seji tang, shingze li seji ki jimbe nang dube tukyu seji ni dura chebe le shido chungze tamna. Taman tene chuzu chuk chinbe ji, xingze li gang chikse na Lubu cha nangi tukyu mangbo jimbada nyamdo chiri tukyu yu. Kedi xingze li maase na Lubu cha nangi tukyu chiri tunze hajan nyungyung inbari. Kedi rikji kebe xingze li dan li kuwar Lubu nangi jene tukyu mangbo chemara shirbu jibbe nubi tenbe Kala seji xingze li gang chikse yu ni Nami punji tsangmar wenjoon chiri inchobe disungi chetubshi inbe ojo shu yu. Tene ina putren ungo chetubshik shu yu. 디안 당부디 니 당이 구바당 심 기부용화 제거벌레 갈레카트 규미 니바디나 서동 초련 부고요바 타마 최미 템바당 창라 최미 동규미 순바디나 윤동 업제단 신제 소바 망장 사고벌레 세니엠아 타 차세 지회 샤르 소베 세릭 세규미 바르샤 시바디나 샤구르 류베 세릭 세규미도 나바디나 두도라 세서벌레 초보도 초밤 야나 갸트 규미도 초바디나 세 교부세는 포워라 쿠르부스웨 세 교부세규미도 둠바디나 세 최고리기 포웨 기발은 뇌베 세 시대체네 사과바 개바디나 포웨 나저 윤겐기 동가탄 공가 르부마캬바 치고바 공세기 지답체나 셈랭예네 구미시소는 잡아 체크되 준주리나 겁나라오르 민규르베 모이드캉야 유미 시에스무신 구미시 상부 직자 니자 체제 녀와미에바라 랑긴 안기 주비요 디네이나 근두 갱근츠 쇼앙알라체는 편발레 노바치베 고르식 쇼이 창아르치베 근두 타사와치베 유두 강이룽 갱근 미뉴 시라이나 쇼앙알라체네 류중치베 쿰시 요마세 체섬가와랑 바 테섬기는 소부르 팬도치베 외응진 지규 동을 더 쇼앙알라체네 류중치규디야 로나타 남시 근도르 뒹고발레 쇼앙알라체바 섬기는 소보야 팬도이 외응진 지문이 윤루이게 따와시그라 하셔 강라시나 Nyingjigina shogwa mi lungamgi nubi shenshu yinbati luchu mawataan nyinggam parshuk chungwa chakshi tuwe nebe chakshi yang mabiyo. Hakwardu yina gundu shogwa namshi hajan changwe kedi gengguinzu shogwa chuzu chubasamle langzi lungamgi nubi shenshu kub yinbe lubu changaram mitikbe suburu pengyu chuchere. Hakdun tu nyingtaan lebe chakze neyube gengguinzu mwenden chubi yina changarachiwe gundu su shogwa ngalan chene chile luchung chena nyingga tewe chawiyo. 대딘 갱근츠 군두 쇼베 류준 지가 정이기 류부른 닥지 체디 코르초브 견고 게디 룽부 당와타 무버체와 강자라 파부지에기 급수 우수 체네 칠레 류준 체와 대외 주중도 디네이나 나겐 동미룽의 미직식 중임 딩급 민망체와 나겐 도교야 가부요바타 부미자 마세 개버체야 나겐 도교 진 나겐 당나 너스미 왠야 믹세기 미카지기나 나겐 도미룽디 허리 심중미는 시기 나조기 이공 취비의 류도의 마치 중 강릉 시기 행기 닝내 용견 소야 니도 괴외 닝가 전부 유스제 송유 에리 심주비 행기 닝내 용견 시비 시주 생활라 딱제 제변의 시도 중세다나 류도의 마 강자시 이루 행기 닝내 용견 소야 니도 괴외 송이 전부 유진 대능 나겐 동견야 주유 생겨린게 팅디 초딘다데 단시베 치리리젠 슈스모이 행기네 무투디 간주 틀림기 리젠 샹다 센조나로 행기 슈크텐 자고

三个人不错，这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年轻企业员工，票给龙津行。给他那按住了咱三百的突击技术，我按住提领给了咱开给我们的数据仪。提案就是出版的短不拉，第一个给解决建议给四段了咱动脚他。就是短不拉给不拉，三脚了咱动脚。就是给不拉给不拉。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규레젠동요추주주부내종이비파라암개초규레젠소동요추주종이내조송비파라선규레젠동요추주조송내주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젠동요추주조피내주응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젠동요 추주주영은의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둔레젠동요 추주주주부네 주둔비파라 선규르레젠쇼요 추주주둔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젠동요 추주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지비레젠동요 추주주구네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레젠동요 就是你说那你说真你别怕，俺们给秋对了咱说东西哇。就是你说真你呢，你说早送别怕，天灵给临时说，天地了咱东西一别，看见那天的三线能举热话语。

0: Tsendian Tumbu Shiba Shadong Tupashi. Tsendian Tumbu Te Qinling Ribu Nubdubne Cheche Dang Yubata Rinze Shiburo Dongmi Chukju Ribdun Yuejing Kangtini Lamdi Shibu Ale Gazi Cheshu Ki Tumbu Shikshi. Mingara Leje Lamdi Shibu Jinggu Tenze Te Juja Gule Gaisin Yu. Longlo Zhejiang Du Gebe Leje Lamdi Shibu Ji Rinze La Jili Nidong Sumge Dunju Tamba Yuebata Tene rangye ki nublo shargye tabju ki gagze gengzin nukyu zhulam shikshi. Nguyenba cheba yinna sanglui dawa shibara tuenge cheku tsube chi lodara do tongjuru sumge chukju le gebe tangzang longlu gansu ne zhejiang tu gigyu zhi.
1: Diga liu ku ne biwe ne zu, gekhub zhegze ju ki cinshu ni kyabja cheba shingna. Dao dunbe de ju pa liptu, rangye uinub gu ki chungsib se gu ki cuide zong ju dun tu, nyur gi chungsul gewe, zhegze cangwe chungsu, nyudu ni gishib shibshi sartu panel chi ne, ti gyul mik ce ki, gya ju gubju kubshi, liu jub zimbashi. Gu bin xingji, shi yan chungkir, fang zong, hua long yan chungdi, changwang chungsul, Rinlu mimi dipgi langkhor, ritu ki chongsi chung kagina purgyu tsurgyu chini, nyurgi nguibu tsangma tuto tu chongsi rinbi sisi su gishimashi. Chongmi Wang Hongli yi, tinga nga tsu nyurgi lingab siang chong tu zhogu yu yu, lukui bakba xiu ni pa tsu jiru chulak zam zhong jigu yu, tachang nga tsu kim ki gogani nyurgi lintu masi, nyingi ta chokbor yu so gulgi jigabka tiwe tibdir chinson si jibashi. Fang zong ni, uyn lup chungsib se kui ki, nyur gi chungsul ki wii, zheg si ti gyur cui tu zong xin bing wii ni. Yu pop ta di ni, lang khor ta, mi mi lang khor, mi mi nam chu, zhu pa ta, zog zin, zheg si jie, chi top ji jie ni. Ri chui ki, zheg si lang pu xiao dong qe pa shi. Cui di le gu biu su, chungsul gyu biu tu su, chu su ju chu gyu su ta ni. Jing le tuan zi chungsul ni, chung gyur tu gyu wa ta, chungsib gi mang zu liu su dong gyur, ram di qe pa shi. Fang zong gulgi sotim nyamdip dine ki gengurwa yang xin ki. Ngansu nyeje chanyong ki liagu bici, gyajin shusan pari yubishi. Mangzo so nyebi, zhe ta chusi, zhunum, nyingui ngujie, cowe koche, kimju lokche je, ngunche le mangdu qi yu, ji jubishi. Mingar, cio de zong ju dun ki, langkor dine gingzhen qi ze, gyajio chukju zhi nyine, gyajio gubju gubdun par tol jimata. Zhegi kile ta, jimjun gingzhen kile war ki, nyamle lamti, chikdong gyat nyo sibsi sartu nyanba. Nyamle sisi, ngadong gyat chukju zhi nyi sartu nyanba. Nyurgi kile ta, tixin, dikpuyu chengsi, tegar chikdi tuba jay chungne. Nyurgi nguibu, zyujui qibane, gingzhen ki gyujim shibu chasa, chengsi jen ki, jidi dikui tuba chungne. Chungsib ki, nyurgi, chengsi jen ki, todam chunzin ki, xianche si tuba chungshi.
2: Namo chetingi yangdang dine zhong, tuyura pigurgin dogzang dine tu. Tandar kengeni senshimu dine, dunyang lungdini gong pyoge tinamki sengyuru nyamzha li zhenshi.
0: Degali gunen bebe ningzu, Eri Nusi Bozhang Beisen Te Yi Tse Ni Shun Nin, Eri Se Xiong Ki Yiren La Benjo Te Ki Nunshu Cheru Donggyu Ma Se, Yiren La Ngar Chung Yung Me Be Benjo Ke Giang Du Lu Be Chetup Songgyu Yin Si Jingnan Gu Yu Je Jue Yu. Beisen Te Yi, Eri Se Xiong Ki Yiren Ki Benjo La Dabsi Chenpu Su Gyu Che Si Gu Sin Be, Eri Yiren La Si Gyun Chi We Mak Dun Cha Ju Pe Jire Be Gu Du Me Je Jue Yu. Yiren Chintibu yi Tse Nishun Nin Seta Beide, Eri Yiren La Bebe Benjo Da Nyozong Ki Gakdum Sabara, Gyunzu Chakbu Cheba Ma Se, Yiren Ki Chedab Da Nishu Yudu Che De, Gyegab Ki Kipen Da Yiren Mima Ki Chimdun Kiwa La Songyong Chechu Yin She Jue Yu. Yiren Ki Chintibu Da Xionba Jali Baba Di Yin Nin Te De, Eri Re Magdun Chachu Te Lamlong Ma Jung We, Benjo Magdab Sheba Mingdu Che De, Yiren La Ngarwe Chiwe Nishu Che De, Te Kong Ki Pamka Te Zo Gakdab Che Ki Yu Che Jue Yu. Nezu shigen ki minen suse chepara singna, eri tsuma ki lingan dakjen ki nyingdu gushu chusing amate tse nishu nyine chil logo tsu yu. Te kong, Washington dakjen ki chusing ama uishar gyudu lebata, lingan dakjen ki chusing ama yunring pechu chepe chwe ki nunshu sero chacheri.
1: Digle ku ne biwe ne tsu, eri gyepun ting tangbo agor tongchur chi shibzu le gyawa ta. Choka ki eri yurin ki nurzi ne tsu ki picho ta. Kangti eri bianjo ki di jia tie niko so si bie simze chilo jimbashi. Hafu lopjin ki gigen chimuwa ka lun dene yi. Eri gyepun ki nurzi nyamni langzi. Gyepun ki kipo ki tse ti ngoy la par du gyu yin bie. Zuzun ki ngoy tiyo mao yan ne pulun jie gu gyu yu. 目前传染细菌气温暖暑体过月月解决不是。一十七天起，阿国同学的七十九年给病气细菌外边得地长个时才得给我怎么应办。体外二十六四天菌体几度都周围刚在存在时时日卡区五子堂六四个人个菌体盲土着心月解决不是。纽约刚进传染马岗桥松区队长陈淑妮我在特别巧遇不是。公司从去年中暑前，人际网就拉谈到位转移，连线跟我那间给上的给老师。
3: 特别当真子，
4: 别热汤面嘞，
5: 洗的汤空杯，
6: 怎么能去替人卡上？
7: 怎么能给替人卡上？
8: 三个人给公公上，下面呀怎么能给替人卡上？西北立村学员，听的立村去南屯做呢，其他托给江道龙女西北过他。哈诺伊冲雄图中国江道爸爸东岸西北过了。而日谈老古的爷娘们这盲听南中去西群穷途当晚来，第四句给娘们问别过了。过了西边南口村里的中国皮革那处西道七个别过了。半个里陆续出击了这趟边疆皮革了人地七别过了。给几名呢闽南去中国西别过所言。下面了听的里曾经南屯西城那么先说。昨天起给是阿门堂这里你给了怎么去区别老就给他也被汤鬼图。龙树老顿出国的交通去怎么牵不他龙堂对年块行。书查起为龙南军切米牌将多去龙女所块行月。铁坛他迷人为赛头四年点起熊烈托康西去去就给强问所。中国各松西北迎着牵不西部拉巴图问赛退不月。第二就登去马鞍山前途那边，说不去龙树落看时，你东家们你自己落了，只去各松各级南区马脚做不采购公司狂多起来的，一些谈 F 这块，江多南区马脚采购公司也牛住钱的，你讲钱存，龙树落看的，通得派松土，可就点不全心，中国谈就点完了去江多南区你们来给出些开钱许多去了。公司提南区三百六康去工资选拔立分意见，龙树六康的呢？中国起来给脚点头，马脚前边南区咱们六康按需给车型直接去不是？说不去龙树六康去六吨上菜了，掌握是不是皮谈成穷按三个月不谈？明儿落单脚点了，千万去最同去了几趟，千万是谈三按身边龙树咱们可断切的，今餐吃了咱们去六九国国光头不约。昨天去推运人不难，去年南征前边人从虽然了点呢，给南去老旧国库供应月。因为那些人昨天是想去南区怎么批给东区了，特别数钱当我谈对呢。南区三边老段堵车，公园岸拖着钱钱。明儿昨天给用给老段东北去，感觉你是这段怎么送月不谈？你段下面送去双了六个，感觉十九牌拖着东北才是月不是？说不去龙洛南城内，大大江道去南边的各位，批人提出些开钱吸引。公司提一级谈就等于空给给客给几年话，莫哈莫的阿布阿提爷爷，第二次不妥行，所以加起来苦养吧。提醒典型产品，龙树给通过海江配送初步预备，龙洛南城组装结构的海江初步预计绝不是。中国透过仓位，龙罗两在去南昌第二温山特别所南人谈主不谈，南昌立国谈直接给批准起用人土当地，南昌的渔人代表案二共七百跟林琼月，他家直接告诉 ，F 公司交点土南区三百罗康断了，马叫二共七百拿，龙罗罗康二谈，为数罗康啊，随意不谈。六吨上菜东北去，昨天给用给南区三百六吨出口去，这些上菜东北去，感觉巨皮松软不是？阿不，阿爹爷爷，昨天了抢菜土为民秀天空谈，配送草被龙秀谈，为女天空点不谈，中国的温吞给南区三百六在谈，娘娘点预备，叫你别娘来吃，这碗三不足，预备满些。 마원 바 조땡 기장도 피게르 군디동외 유진키 냠레 다조소 그루휴베 뜻수증거 유라 콘키 중국 기레기 록둔 숑체치외 뉴규사베 남찬 서비타 니르공 체베규 조땡키 니동캠이 숨줄르 갸르케 쵸베 뉴규 피게기 미체 문규르 치바 잠디 체네 수균키 뉴규르 딘체 묘토 단 유지 쵸베시 뉴규 초규르 군디동 앞에 중국 멍웨진키 켈레기 대통 지조기 겐지 후다 주표 因为 로시아人 누구사别罗康키 니코르키 디구피게르 모두 갑결체신 민주당 롭수소기 캡콘수 지변키 치고비와타 사내티기 롭친로마 롭윤차가제바 디구이组织了 롱람소체디 중구마조티 사내티기 망错体位망와 펜버토바체유 李峰以我这切巴信呢这局各苏埃菲公司决定图纽克萨别罗康萨巴苏纽卓塔吉林起行于巴塔 各地对公司决定图组别纽克萨别劳动者双彩贴决定给用给实际进展新识别仍然约集他况且中国团决定给将到纽克念准来团年团团起南昌念来行明白天天约人他军队图吧你给你偏解给特具丁色级银白我来一起约集就约不是 桑朗其中途卓越级别八八年维特南区村大人新区苏年级车行时聂东下面你说这样的路维特南途八八七阶段层约不他前用明年了八八级约不是给萨哈努伊所重启作物八八期轨迹出国的地址他同这情况马斯 主郎七部坦在这所给内团养通过月因为罗谢行中国北大罗国昆宁八八明年瓦西期苏业他的所期瓦马斯 죽랑 칠부 매바탄 제저 총외 위트남 기망초 기거수 톱제 지체로 조신규 위트남 기 총결 조외 조부 용동 기 춘진 제답 되바탄 되네 중국 뷰다기 로그 코르니 바바 경료르 산에 티가 자와 초외 위트남 성규 칸키 네 주비 세다나 니동캬미 니슈 쯔초 르다와 드베 체징 니네 소 하노이르 조부 용동 코키 튠첨 탕부 최다 최고 조네 사콘 칸지도 튠첨 인네 버눔 바바 소 조부망외 짐주여체 조교치교르 춘진체교 호주민 총캐리키가 니동캠이 니슈즈르구르 론주도 립글 총캐티용수 차토네 주비겐진치베 버눔 바바 70주점 창마 로구바바스교르규 체시동유비시 중국부다 야디이 한우이르조비 총캉식도 칠소민나 리초허이 서구파 한우이르 번농바바키 지유춘진 철구이 캡차체춘 총캉키 칠종치체 겨진이슈네 숨주팔팔유지주유부심 제주바 위시민이 디네 포모로 로구이 콜니바바식유부타 콘키 레친 롱안의 뇌능춘토 한우이르 번농바바 주미초바소시비 문춘의 초구 처리 야부치 구이시 죄부심 놈진 파차리 중위 균딘키 칠규만의 파로와티아 중미망부시키 로구 콜니바바 뇌위 규긴키 체식시 중구비다 타이링키 고딘 총칸나 제주바 软费龙키 로구 콜니바바키 쿠르교 숨경러 펜토규부타 本农巴巴坦都呢, 皮具给马内干, 体外貌约几句于不是, 这句别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归 爱马从康干了怎么给不他罗日七十七七七十五号怎么新七十拆掉为的南图给不谈这一些下绿冲着二位给七十东西给不是为的南区冲着十五号为亚迪巴巴起家三年天然间起过把摩托给七十东西月第六龙过了亚迪团结电视三把我所觉悟错不谈团结主任托路拉促穷日日行托萨尔给为加兰局敦促所铁布的完整切不谈连任日日举及八八团结七个月亚迪曾在错把为天南公司及及今年的刘家业我就切不行了三年提给熊人苦有谈能细查见在具备批准空细节的明年亚迪业团结给出国努不谈国家企托在所勒索当地三年提给在具备国库他提为年间突破十万几个月不是况且为的南区创设三别创设特别年用七个区创设现大度六年突破一百万岁为的南区创设定年数千年七个区列国二位加七十栋突破一百几个月不是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ཁྱི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དང གི ཁ
ari gen kurwa tan chepji. Chiang kuriyar beti chambu meba ta zhengzin ki da da da yueji ju yubzi. Wengyang lukuriyar mangcho ki namgyur toni deci nangchung ki shikyu negab likdi che mebzi. Sejubdunin lukuriyar ki sungpu rangwaan pupki nyamzi mangtun nangchung che sidar che xin yueji ju yubzi. Xianyang lukuriyar nyamzi zangyur khan ki nechu biwar xingna. Lukuriyar mangcho ki mingar ari cho ki nangchung ki shikyu likdi te shibze langchatun meji ju yubzi. 20년 티룬표 어르타 로쿠리의 막퇴 낭중 기시균 총토 동규 캡자 제베 대토네 장쿠리아타 이런 기시주티 밤니기 내수캐르웨 초남원비 원진 제베시 장쿠리아 진비 시주티 티룬표 중통당부 겐윤낭 진정은타 기제 야부주부티 친제키 총제키 진식도 지그유 게윤 팅니브 코르지 티룬표 영니탄 징정은와르키 정와 야부규비 징정은타 라르얀 토제친도유 원간 창쿠리아 초기 티티 랭후다 게미라 티 딘자 스주타 어릴진비 랑초 리디간 체미 디르다와니바 징정은키 창쿠리기 닝두 춘차 띵와르치비 기송조경키 렌송 람초 타이콘 체크만세 어리 주비 진주 초바 갸기타 산참 주외 마트윈 치고 창쿠르야 치링타 스퀘키 딘자러 지구 첩친 수유 다와 초바 진정은키 디르촌토 어리타 로쿠르예 치주 나초기 치링키 튜브 두두 첩친 다와타 창쿠르기 계속 두수 조경러 나르웨 슝륜게 그 시에지 주비지 27년 문진 체툰 티룬표 어르탄 로그르게 막튜낭중 키 시균 충토 동규 캡자 체바티 초경배 창쿠리아 초네 남규르야 부터 부탄 자야 딜레 도디 지링키 네튠티 어르초러 피림 체보 용가웨 초난탐 심체 유방 문규 태도년 조르키 티룬표 창쿠리아 키벤 찌지 체네 창쿠리아 초기 당린 후다타 진지키 춤제 톱답 체네 지툰 당키 튀기키 딤군이 줄러 페버 톱답 집에 문진 체브시 어리 주둔 소바 어리 딘자 심주 디네 사비 투림 심주 바 길로스먼키 네츠티 원지 추타 미튠바 시시 원간 창부시에나 타자 수시키 티라 항상 고바 니 싱긴 민도 지주유 20년 티룬 포시션 키 자드 먹봉타 막튠 낭중소 나초기 딘자 켈린티 지구이키 라차르지네 배주 양양 체부티 나초말라키 이치쇼네 림싱 토르시도 종이 제지 된유브시 니차 로에프리카르자드 중국슝 첩치모캉토 초베 슈문총두토 로에프리키 로마숨주 소조키 콘츠중코르 소조난슈베 냠묘탄묘초르 냠주체부시 로마티다 로에프지키 슝주 리지랑제 루블린 초네 용화타 로에프지키 투짐 롭소타 롭소뷰 용외 차창제베워 비진 소레 리지랑제 루블린 토 투윤사 콜쥬업게기 뉴사 랑콜라제 십중첸네 탈루에다와 탕보로 롭중 주지유 잉슈 남베 외중 소종리 통계사바치와 로프지케 로마 중코 롭종탄 초와 티웨 레베 고네 슈교 로람 차지 비진 소레 리지 라제 루블링키 첸가 주고 주비 게이 롭첸 구지 제디 차도네 롭지 탄 차진네 자딘 토 동교 송지 지비 롭티 치단 제티 로메 게이 추체 토르단 유 로마 시피실레 모엔 다웨이 안주 창말 게이 키 민지 유 겐라 겐안 소르 게이 키 민